0: 세주 튕겨 겐캄 시베 조경 타디엔 타타르타 멍주제기 멍시 제괴 조준소 태공태 단위 멍위라 제시 지수 실 당토 제시라 더규타 종용 냠토 피게 용주로 견송 제거 미마 대화 진비 피게 기삼로 타종 제교신 미마 망초기 도구 체슈 제바타 기변타 태가라 저와 유비 내든 提醒 망초 멍의 규리타 비주 제비 각제 로지라 담보로 미니 제시기 대구 야구 체티 당 중앙기 망편 멍주기 시주카 튼주 체주로 그제 당에 미리카기 망초기 톰나타 기나 대자 초난체 균제 매바 퇴도 동크 당기 랑의 사지체규 조년이 왕자 주주 타종체 교신 멍유타 남창기 대구 왕자 야구제티 초아기에 캐부치 빌랑자 튼주 내라 키워 체크라 야시 레지비 팀신 왕자 주바타 왕자 장사 주바 왕자 야구 주바체 체규로 치조 체크 그리고 숨나 이규 랑자 튼주 체티 초용의 지신의 튼 주지 체크라 레지비 레주 레뚜기 럼루타 람수 태고 산도 동교로 끄대 동크 내튼 진초타 미세 치조 제뷰 치조체 지규로 용주 타종체 교신 산루 지규 용체디 제시 근조타 자라냠주체니 제시의 주지 야구체크라 제시의 주지 체비 내튼기 람수 나외 퇴고 창토 당토 내튼기 타주체니 내튼 망부 타주토바 체바타 세트기 닝도토니 내튼 주지 내라 케부체크 제시 레케 자튼 냠부르송 교신 침신 제시의 타종체디 전제 각주기 탑주니와 체로 당토 제시기 비제라 탐진 체바타 제시 대위기 편유 체로 당디 내튼 주지 내라 피고 제교비 년수능신 왕준정기 초용니 당년 교타 제시 조용 체디 주주 레스토타 튼주 체주 탐진 체크라 제시 자샤기 북변 시자 된토 동거 첩시 조용 체주로 직동 체교신 시진핑기 당 조용 공바 롭종 당 락타 딩섭 체디 첩시기 매경 토니 변조탄 지조기 내둔라 대십탄 27주 타중 체크라 당조연기 탑주규치 락다 튼주 타직도 토바 체크 지뢰기 중단 체로동 교신 제시태기 내둔 시도체비 주뉴탄 提醒 제시德규기 내비릉신탄 편유릉신 체로당디 당위기 탑주딩규로 편유기 제시코튼 체크 럼루 조경치수 체로동 교신 럼루 토니 미에 토담탄 왕자 토담치주 타중 체디 제시 코르듀 람스 균듀 퇴장수네 제시 레게 규림 용수 제디타 겐지다디 동거 주주 레스 동거시 응유 실워타 창담 주바 등의 년신 수어체 타중 체디 변사르티 뷰니기 레슈 메경와 소아기 내등 탁주 내부 체토 림카 레시비 랑동아 미마기 체도 세든 레치 조거 제팀 제수 내부 송거시 초용네 제시를 봉카 토담 내부 체디 제시 레치 바라 양탁배 왕제 다와타 세든 레치 다와 자샤 다와체 댄주 체규로 롭수 체든 체도 지조 링루 팅럽젠키 편중 사바 조경 차지 레기 사바 뷰교비 년수 능신 장윤총 등의 지시 원윤 행강기 주된 쉼바타 원윤 총두루 쇼유시
1: 주주 레스 다위의 총재나 다과
2: Rangkyuchung dengwui gupchubi, juchu leksu dongwa ta, tuengkyu chikyul tamzin chibi, lege gui ji shirson. Rangkyuchung pimi nyamso ta, jangyong ki rimka pimi zanzu ki, taksam kapi, chumche sangpo doyti, juchu sangto dangwui nyamsa nguanbar chikyu. Gachi pimi le chibi, lekung ni chirgyu ta, shirimtu sabgyu chinhe, chimlu chicha ta, gyanda siro, zenu jangtar, gangi siro so ki, mangsim tuanta rishilhe, pimi zanzu ki, mangi chetu tekbukur lin chiba, kang li nguan yu. Shamla tiye gwar ki sanyu shukin. Chongso ta, tui kim, shirim jesu gyo te, mangso le shibshu chuk gyunin, jangyong ki rimka pyumi zanzu ki gyundin ki lege shikin. Nitu, jangyong pyumi nyamso ki le chibi, dikui ta, tui kim do gyo te, chimlu shecha ta, kimsui damgyu, mangpian si chu je, jokje che hyubje. Tansa chonggir dunu de chen shuki chungmin, ani ki,
3: Lobjunja shita chinyo mawa chimko. Chinan song nepi je, ane chimki tepta tante te ne. Chimu shisha lobjunja yagu chinyo ba.
2: Shirim tang tui kimla gyo bapu. Tatong chato ni checha chiki gyo bate. Jong pimi nyamso ki nyanchor sab gyo. Asha chumhe shepshu chuk chibi. Gyapu geyi ni ki nyambar su ne checha chiti. Chizu ni shishin chato gyo. Chimlu kiwa ne de tang gyo si par ta. Yerab su sa ne si chu chok chi par. Mang so chu tu tang nabu gwin tu lobjong che se yub se yu. Jong pimi nyam so che cha bu rinpo sumbe dek si ba denbe. 那年到我给不你送，家婆给一年级年通家他过他，大开每天吃什么吃少些来给会，查到年吃查七八，偏着上不特别吃送不成。忙操给团大轻轻写下团前行，将我表妹娘操给举出来手动给他，团我给那团他就七八套下不他，忙操了让我扛起月上，推到土主不着钱的，忙操了偏不特别吃去，你头若给卡巴洗脚去，将我表妹娘操给车土列归白去。 卡巴金能团体，这三个节目的团建兄弟，出轨天都是给他，他就特别把留不太紧。卡巴消息，表妹来这边，前面七天兄弟送的上海，这月才把他吹多少钱的，谁去塞这他，干那塞着钱去。将表妹娘子登做一手机，吸引去。出国忙家去，今天看完了，送给表妹那团他交学费。表妹娘子给读小他，来七顿去。出国天都少卡给那团，他就去找钱不认识送不成。 西林图西苏巴塔，忙操了些许准备去。人看表妹真走起，过去被娘娘上不塔，吃得上不随时不去。但是从今儿端午的前去，表妹娘操起，阿家每到去团看做不贴，经常去见得少他。表妹一日休年吧，西林就叫那修不接给来得上不得去。从不听这话了，见得越不他，表妹了三年越不少，干年越脱脚。阿家每到去团看去，他就去了几个月。
4: 这团那不怎么多，没给我下去。阿家困在，他却被吃得皮接不停停。团兄查到你，前途连月不塌。看这玩意儿，怎样？国家儿童去吧。要进去为那团，几对套，吹多少钱吧？恰个七天去那团，得亏他，空人平民娘操去上电话，他就接起几月呗。团大长娃连月不塌，那团长娃大地冬天月不接月不接。 对龙的前去，平民娘操，阿家每到吹团看去，操作选拔，谁去准备？对面上我娘不做怎么的，让人给送去领呢？铁蛋儿拉蛋儿去不他，鸡腿特通，得亏他，钱吧，养了空人平民娘操了，年初年薪修个银钱送不成。给我他去接过爸妈些，别家东家人让不得接过呗。对龙的前去，平民娘操给平民给来修来对了，规定单位下去定设备呢。
2: 长孙他在女将大这不他，前头连米多位都错年的，表妹天外忙活，年三儿连休都不他，永不盼女永久让人们去约不成。对龙的前去，表妹娘操起主席，丈夫回应，俺去表妹他前边地图三不下。

또 공감성 하나 저희는 쇼등기 대주 디탄 등재이나 디링기 냥푸니 리진디네 고조인라 하나 최탄다 신남베 아 벽이나 함을 첩등기 아 로시나 통보 디탄 조제 링게 참마야 쇼등 투친기 저시들 시키다 조부용 배민드 쇼기 라바도 이는 하나 저 서점이 용한 시리나 아 더교기 투친탄 타니시이나 예기링글을 속바 过了说不赢的名用是错谈错心别感日现在赢了连接了呀周边用别名店续给他们摘下赢了点加了呀引起一生的人呢是成功修赢 老城南侧天天去年碰见李健的第六婚期不给他动看那个准的天干做中修音了天天呢我那去拍给十八支队能看你啊不算了日我那去年那里才那里啊平南接着这续别路线铁达日归南国高明呢李健去铁支给客班城列国界国际出界境啊顶的国坛出界松啊你出处出界你国列国安安安他出界你给出顶顶局界李健那里啊平南人南修 他把东西能够拿去新州人家给邱英奇第五章一位时家西盘陈陈奇基地CTP歌声传情西部局界李前那里亚切真古南盘他能吸引呢切然奇送对别干门龙林南秋月了

0: 공감사.
1: 결아 감사 먼저 이래.
0: 러 감사 생각했었나?
1: 뭐 결함식이요.
0: 레세 견남라 드린 세바 크네이나라.
1: 나 주시 시급이네요.
0: 레세는 어느 주 주제슈비 범라시아 루시에디 기랑게 소비는 지유나.
1: 레세 아니 범라시아 뒤에는 당통마 결아 기랑을 비제 아니 더리 레서 부비 레세 이거 좀 좀 주긴라.
0: 너 자체나.
1: 레세 아니네 먼저 장지도 이 장지 긴가도 이제 그게 접죠 변화라는 표제 그러나 아니 마음은데 나 고세다 봐 저랑 좀 어제 좀 주민라
0: 네 셀로
1: 근데 난 저기 시그도 이제 아자르나는 표제 아니 마음은데 나 고세다 봐 저랑 좀 레든 칼리고 어제 좀 주민라
0: 네 셀
1: 이제 아니 전에 그래서 랭골 하나도 이제 연구가라 표제 결국은 마음은데 나 고세다 어제 좀 주민라
0: 나라 레센
1: 아니 그게 걔라 시급도 땡기도 쉬어야 갱으로라 그러지 아니 걔라 그러나 어서 마음으로 나고 세라다 저와람도 뭔가 조심인데 쉬기다 아니 하주 대가 아니 봐 걔라 그냥 그래 진짜로 익사 나라 나 쉬이라 뭐 아니 첩직도 아니 그냥 안 저기 티카라 니아분이 레전 도경 봐 걔라 걔라네 세베 아니 레지레스 용어 표제 지나도 마음으로 되나 구세란다 저랑도 용어 뜻이 중요해라
0: 네 셀로
1: 무슨 아니 첩직도 게라 지나도네 저래 아니 센터 용게 아니 송제 냠도 세라나 중요해라
0: 라라 레센
1: 네 셀로 아니 그라 다른 기대 인 터잖아
0: 너 레센 시된 자고 레인 감사 Lin, send the way, come son, come so runner.
2: Come son, gala.
0: No, come son, send Cashew Nala.
2: What do you?
0: They say, Gumdo de la Teresa Bacanina.
2: Was you in Pomin the Jagger Gala?
0: They say,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2: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0: Jabatitunoke, Basan Lato, Tawatashi Lasso, the Super Kela Yota, Utiola Petrosu Setta Jawalota. It's just there, Tashiman, and you, the Shayan Killer. They say, The new Kubelishi supported you, the Kajuluka, the Potomotitoka and so to Petaro Lingi, Yota, Tony Sopasu, Tawalan, so to Petaro Lingi, then Konjokatini Sopa, Tosome, Alan, so to Petaro Lingi, then in Yapanya Sopay, Makesan, and so to Petaro Lingi,
2: Yang jia xi ge zhen ye peng yang xi bei da la na ye bei da wang ge ru lan zhe ge bei da ru lin jie yong wu zhang zuo ba dong zhen ne zuo men la zuo ba ne zuo ba la zuo ba ne ye bei zuo men yong la bei de gu su zhe da da jia wan lan ru xi zhao xian bei ye zhe xi men ne ye ying ge la ne xin zhen ne sa jia le xiu bei zhuo mo qiao la dong

0: 네 마레스 언젤라 투스라데 군예티다 렌스 콩마조라 나슈기니데
1: 노 레센 슝달라 슈덴자고
0: 레들레자 갤라남 니쿠쇼난고 쇼데토비오 미니슈기니데
1: 레센 타체나
0: 레사쿠쇼난고

0: 탄다니 비진키 추즈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셈바블행게 공감사 샴라 제츠니 까망에 생규르 년전 쇼인 제제 종니니 장교총 세슝 선규르 총례 칸키 선규 용자 총대토니 시도 총와라 장정기 레지 침무 시타 자주 침무 출락다라 숙생 체니 정용기 서구탄 총기 뒤운성마 개용기 미리 튼지 야튼 비튼 서구탄 총기토 무족뒤 제바타 정탄추 총기를 제 숨섭게 개용기 미리 튼지 야튼 비튼 셈바라 무족뒤 제바타 두창자 정급 중어 지수의 비티 개용기 뒤체토 리뷰시 녀려나 장정기 수윤기 제야 튼례 초규 렘보치 유로 그대 당대 사두 친노기 렌당급바타 총셉 초용의 다계 동주로 그대 신조 망초기 용법 땜병한 퍼규로 근위 진육시 나니 랑종기 제야 소사치체 고장 체소 주게 주세네 개용기 자자 숨소주 셈바타 셰동체 고장 체소 자당급 주셈바 차샤타 오마 지베제기 튠법 카소소로 전 체소니 증이타 전 체소 주고 전 초동체 생육시 평종 요고리네 계지 점소 급추바 진도 구비 체지타 니니 타사 소주타 고수 제고타 튠제 점소 사두 캔텐 튠레 뷰다 공부 동외 루지베리 리네 요고르 원조로 튠레 티 총구마진 리네 요고르 냠린 소 제고카 튠레 추유시 니올레나 랑종키 서구타 총기 진베 지베 냠체 소바카 나지수 주인세마타 튠네 종용키 총공용라 지베 칠레 지체 봉카 메베 동적강유 타자 제버츠 사지 표준 루시에타 미리기 루시에 첩동 체디에 배봉 야촌 체비에 냠사 강리응은 바르 치신유 니듀 난가세 종키 급순주 소시비에 등룬 탄삼 총두 최화시 급디 총두토 미망불리비오타 뇨존 치세 고로 체조 니도니게 제주 체송사 추구신신 총두타 망수진네 미리 튠지체 송두 제네 난가세 종키 탄삼 변조로 공비친비에 나바 강리응은 바르 체유시 수진부 청시령은바르시나 로디토 랑게키 세균연기 냠지 차제탄 제외 셰프슈 킬레기 냠지 차제 레그 용법 고르통주직타 제조 동미 주제 듄통의 스마티 투유송벌의 자자 주차 지파워타 케보 동보로 투유송벌의 자자 주주차 주파르유진 로디토 세균연기 냠지 차제 킬레기 심주 사르베테 조전동체 투유송벌의 자자 주피차 지파르유시 Gengkam Kuryubu-ta Rengchung Tungkungbu-so Cengbe Nitu Gengkam Songchung-ki Longa-chen Chong-a-be-cher-si Nyam-je-to Ba-chem-che-ne Rezu-neg-sin-so Si-jik-chen-ki Songchung-ta Gyurim-den-be Jo-yong-chi-gyu-ro Gede-dang-ne Reze-ne Nya-zui-par-ki Songchung-ta Jo-yong-di-na-ba Cha-wa-chi-gyu-mpe-si Jeze-chung-ni-ni Rang-ye-ne Tung-ge-che-be Nam-chu-che-je Se-i-gu-ji-gu-dak-jen Nye-za-bi-jin-ki Ge-ji-nam-ta-ne Meng-kyo-ge-gup-ki Ge-sa U-lian-ba-do-ro-pu-wa-te-to-ne 세 고지 고닥 챙기 계지 칼럼 토마티 응수 샤...

0: 대와 마드 개우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수정 진이스 비네라 마란도 페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바짱니 뒤부 베게
4: 무고방바 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 테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这个人不错，公开不错。第二个人就面子康，颇具抵抗力，我们是苏南来给了点点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啥？那是，听到我们就来给家己生给领给了呀，怎么就是那种那水月？我们就来公开不错了。公开 ཁྱི
1: Guna shewina mukbu tu sumle ni patu tsaran tabe tu che.
2: No, no, no.
1: Rikshile mukbu gebe tu.
2: Mm-mm.
1: Nti dazo gyu pigen da cha tiba.
2: Mm-mm.
1: Lung shila ngen changra da suben so. Sigum tsa gyu da ningbe rik tikbu njukawe ri den takba.
2: Mm-mm.
1: Ntende che ntene tando sin treba le mshuwe puwe yudu nyenze da mukbu geshin.
0: Rimshin
1: 단도 귀나 쉐비나 다 제톱 직고네 여와체
2: 레슬레스 엄지라
1: 고네 여와 네버 튀기 여와스도스 진짜 숨네 여도스 여와 치우리
2: 로로로
1: 단도 당부디 제도 고네 여와이나 무부게라 단도 귀나 숨부나시 무부게라 되다마 되니스 뭐 무부게베 튀수야 다 무부되와 다 마되와스니 여와 치우리 다 응어 고네 쉐비나 안차웨 튀 바도 차장 特别 튀 쇼데 창완린 제베 튀리 다 네버 그 튀 고네 쉐비나 당보 죽도 추 창사 추교교 님버스 파도 세부께 하시에 교바체 타마 터루 두구교 스타디 칸데스 우르스나 무부 네딜라 투께 로만나 숨 중화 인데 티안 당보디다 네시디 당보야 쇼용도 네 조네다 칸데스나 추첸다 추구 잡라젠데야 교요레 파도 나즈디 민베급 소야 네 집에 수루 두구 세부든데 게시스나 타 타라멘 비체야 추나득 마분진 건데 인데 교요레
2: 레슬레스
1: Tama tada shugdwa le du ni shug chir chinche. An chada. 차다 저주다 전나 두군데
0: 네슬레세
1: 두스쿠
0: 노
1: 응아치면 저와 너로 개발면 저와 두스나 저든데 두스퉁거리
0: 레슬레세 엄지라 지체네 샤샤비는 포함고인의 시대에 있는 치외톤의 샤샤비는 여와치와 숨지르바라 기도업교권의 이야기체 당연한 신기 마대외네스체 포함고의 대외네스 지르바라 레슬레세 엄지라 타디네 모초네 엄지라가 난주에 포함고사디 나비기는 내다도 무슨 가리유메 모르시나라나
1: 네세 단 네다 대지 다 수르체나네 넘규 넘어야 디 너스타야체
0: 너
1: 참참디 레오기 겹든 염돌레나야체 고고 잡샤교
0: 너너너
1: 창츠라 주규규체 쪽빈이나 다 감부수체 시리 자완제 다 법각본제 도세르 근데 나츠디 투메드 군도 다 속체신 능탑된데 다 숙첨부든데 나스다 루샥 투조딕 침빈 안디 시작감 소와 칼라세 차츠 추조직 침빈 안 나츠디 당체와체
0: 네세
1: 주가웨 넘규다 주가웨 직다 창게 창세인데 직대는 양 나츠디 뇌체와 이제 슝그레
0: 네슬레스 엠즈라
1: 양 티싱 단더 쫄람 수린 안 트랙바야 된탄 투수양 양 네당체와체 그세네 나츠디다 지부르체제 무부도에 투수린 안 독스타든 데고 데네 타시 인데 시그리 단데 데 타슈 세 죽체체 송세베다 든소 튼드네 나와 오바치 오드타 닝 육체 닝베데 닝장디 교르주레
0: 나
1: 네 숨문달 미직다 니제다 추 순이다 세메 도든소 자라 안당 셴반 데 체우레
0: 네슬레세
1: 단데 공게 예와나 시두스마 셰비나 제도군이 예와 단데 양다 카세요레
0: 네슬레세
1: 무보 당부디 포함 무보마도 그러나 내가 너수 단데 나수 단야 디다 잡샤 단야 장스라 추규다 추규야체
0: 레스레스
1: 나 목부터 왔으나 조 단한테 차 규야다 시야드 저리 또 공고 수야 나시 나와 오와체 닝육체와 눈다와 미치단도 차장로다 또 잘한데 당 신반데 저유리 고차 세자
0: 레스레스
1: 딱 원외 예외게 다디 칸데스는 차외 투수이나 딱 귤레 두송샤리 저 귤침라 춘도 목라 티다 랑부체와체
0: 네세
1: 제디나 감신 총와 카크디카와 카세 당 신바
0: 네세
1: 르부 베트 뉴베 수르체 니체와체
0: 네스
1: 동반놈라 미티 도마프차 네 진짜다 루규 드라 나스덩그레
0: 네세
1: 디싱 당고다 미그류 나와 총마지신 팀냠 채와스 다 뉴브데민 교수인데 다 메다 님메 트웨체는 락발 나체와체
0: 네세
1: 카세 루규 당 쥐엘람 특수제 락발 당체와 다 된데 원다스 퉁그레
0: 네스 레셈즈라
1: 네 차장 타베 투수 나는 민냠 롱데 거투 충데 메바 숙세 채와체
0: 네셈즈라
1: 니모 데와체 체모 나와 쥐바 도체라 주도체나 야 된냠 채와체 르베샤 바감신 잔남 개버치리스
0: 레슬레세
1: 카세다 미 시트 칸 기간 페네 체 퉁마리스 퉁우리
0: 로로엄지라
1: 슈구디나 다 숨부디 창왈힝 체베 투순은 르베 트여탄 체데 창시 루도 셴라 카세 칸 수야 민주와 디부 개버체 카세 야구 세수제 나라 급수야 추양 세버체 조고 부초체 야 칸된 교수체 추다 창 신속이 락바 드웬 딘주 동빈 안 채완제 용그리스
0: 레스레스 암질라 제비 있는 건 안주 딱 포함 먹고 내기 있는 건 안주 딱 떡떡이 되네 암질라가 모두 먼저 깔없이 나러나 쉬고이
1: 네스 나단도 대조 지 떡탑다 제바 떡탑 수도스니 니요레
0: 니요레 봐라 레스레스
1: 지 떡탑 되는 다조 내다 수르레
0: 너
1: 안주 다 콘드 슈바야 차리단데 레원 수 당체와체 송세베 급수다 수분다라 옥사 르부벳 탕체브체
0: 네세
1: 강베 나르돈다 포곤도 주 장베인데 용그리
0: 아 네 레셈
1: 야 팀에 단단데 송세케네 다는 심미지다 지추 세모스니 다 르베 방도 찾아 깨라는데 차
0: 네세
1: 당 류당데와 베첸브체 그 차오쇼잔 카지감나 지주버체 뇽완데 저요리
0: 레스레세
1: 제바 딱답디다 아주 딱블루기 조 딱답디들이 자다 치주
0: 나
1: 젠도네 다양도 시안 딱답지요레
0: 레세
1: 디 제바 딱다에나 저 유디 봄켄체 켄체셴바 양나 차나 뉴런데체
0: 네세
1: 자 격법파야인데다 타 송세 체잔체브리 치주가세체 스세체와
0: Nes，我话起了三间吧，切，你见到没给他接电啊，配件接，甚至是不用的差的嘞。嗯，农些车位够数呢，你接接的别的干部的，做不用的差的。但唔知啦，可能人家那就得特别多呢，因呢，他可能那路那当大，这个马子数那不也够不了，因呢，他的确了，因呢，家己先给天给个推广到，人家就他，就是旅游呀，第一季，人家就内大的的特别因呢，他第二个，起来个面干的了呀，配件，大家能够听下，他当你是面就能够听下的，开心不的下些，成功收个银，是吧？啦，唔知啦。 Les，当个男子泼木棍男，我们恰恰那边的比如说啊，这边当个男子水军给得到的配件呢，他听个就是说这里男子的配件全部用对上吧，因呢听对个男子说这男子了呀，听见呀，兄弟给大家男子，他给那个联系的，体会一下当个男子电器不怎样了呀，因呢偏到有的生病是吧，啦，唔是啦，听这应对，唔是那个目前两个男子。
1: 花木棍那个兄弟，大家肯定是晓得每天呢，那个老师那儿那学音。那是，但木不差些，但是差蛮少会读书音呐。但是，差个就是大家的，这当军队待的个差的。
0: 啊，那是，
1: 那木不对会读书，差少会读书音呐。哎，他的妈不的，妈亲，所以送他的妈亲，他们当当的，应该差大家学的，得来托着呀。那呀，木不。
0: 嗯，嘛对外个不算，乡外给咱都做别大家难给的，大家的军队吃，差单就给没生我们嘛的。老老唔知啦。但差小外个不算，那做不的，但不拿熟了，那不人家吃。嗯嗯。但大家吃不个人拿来，我给咱的乡外给卡扎斯呢，但差有没大家学的？
1: 老老老。
0: 的
1: 那差都是天下是大些读书我用个的，的那样不，嗯，北餐是样大家学的拿来的，破呀嘛有没这通个的？
0: 啊，那那怎么子啦？
1: 但是都木不花木不熟练那做，但那次的大家叫那谁学人，但他的破些大家的，破些，那是破些大家的，但第一嘛，过其中的那个月没去，嗯嗯，嘛的可木不吃的嘛，顶的话是卡在三月末当中做，谁学好苦的，那
0: 是
1: 破些大家这边个人那嘛月不大动作痛苦的，
0: 老老老。
1: 工业급速来呀，都是碰水大家是那火箭做呀，你这。
0: 嗯。
1: 人家这些，哎呀，木工这钱不用那样，你可得简单这主要，年个月没打，当然年个月也没东西吃脏了呀，大家吃下药嘞。
0: 那是么子啦？
1: 人家这，但都，但都，嗯，花木不吃呀，给钱呀，但都细菌少嘞。
0: 老老老。
1: 不新鲜那自己，但都，嗯，有没老鲜感觉啥子？对呀，首先那都得，嗯，花木不那月被学的，大家吃，他们那也不少嘞。
0: 虚长虚长。
1: 那这嘛的，的感觉呀嘛。
0: 所以讲，这那引进这地面去吃不嘞？啊，那是那是。但俺那时苏里马家年轻，我那恰恰他们推广牌子，他里面吃不了，搞不了，伊呢，直接是个东西啦。但婆媳是他们叫了，婆媳叫伊呢婆，那是买不得嘞，那是苏里是人家俺那就只是讲了呀，忙最个些新的这些东西，直接引进他们吃了，配套的伊呢，俺们吃了呀，跟着学校，俺那就婆媳叫伊呢婆了呀，我那点点女娃这边了，俺们吃了。
1: 这那用过嘛这？那是。但用钱要嘛的，嗯，但都。 不行嘛，给不看呀！但咱都给俺们个拆些淘宝的，人给拿子的，也嗯，钱不给不当，这有那样子，这当都是当不来，都是六个嘞。
0: 那是那是。
1: 不是，嗯，给军队说的这给不那，这当的嘛说不当，这当用用嘞。
0: 那是那是。
1: 这当捐钱要嘛嘞，军队呢，当嗯花那样要不起，但没得当不得样，差钱，学校伢那老样子样是给不捏起。
0: 那是那是。
1: 伢你嘛那花木不那那是要不当的呢，那当的差学不，那当的有没老心。
0: 动作也，你到岸边呢，你就当都是婆媳都是自由的工作。啊，那是那是。
1: 但咱们这那个地区做那时候，俺们就内部这明了呀，几个团的水平呢，有门螺旋杆菌学是吧了？但不行的是吧了？但第一天上，俺们就明年的芒果月白说是这段了。但你做的肯定是节约个月了。
0: 对，做这些人心的都是用不起。啊，那是。
1: 俺这些都是怕说的，对，那得贵呀有的呀。
0: 啊，那是。俺看些都是怕说的，对，那得贵呀有的呀。嗯，那是。俺们都看这不当这些呢，养贵有的。那得，那是得当这些不能，他吞不赢呢。嗯嗯。他做那大单，他都花木不达，这月饼呢，明确那人家没去吃过呀些的，俺不老群主打，见过这人呢。嗯嗯。俺当的那大单，俺动作都给得起。
1: 嗯，以前没接狼山这样，没接不起。嗯，那大的都是都给得钱的这个的。以前没接狼山，结果也没得可以啊。面的当被客人那样，我得吃呀，受不了，那不得，人家得吃用个的。
0: 啊，没吃白送的，没吃白送的用个的。老老老，我们知道。其实那个男子推广的呢，其实给那个男子写了，人家缺个特别高的呀，因为俺最我这盘什么都几百。 시에즈탄 십도 교수고 르발 엄지라 진짜 제한테 개침시라 르발 계시 미지리 야당은 단도 공수야 부싱그네시 지게 돈의 수비는 요문 로션 간주 유비는 대기랑 거디 그래서 님도 비게지 시에즈다 진짜 교비는 다들 남상 구입해 줘야 있는 거 여지 르발 엄지라 레슬레스 지산 비게지 시에마 제로나 시에 쉬어야 인 로로 엄지라 당은 주 드린 게 주시되 무티 포목보 로비는 다 엄지라 리아 대근 쉬어야 지는 건 안주 Pumu dure dhaan dhaan shingi madiwa nyi chorba la Diwa liya ganan zu chusu seya kandesi tabshi yuna la
1: Yese, Pumu di madiwa kapsu na nna neda di lingwa kibdu yun dha di nawa che An poshi da dhaan pungsu dhaqche Chebe gyurim na li puwa mubu ma yuba dengi da dus tomruwa
0: Lari lari lari
1: Yubchen yinne da nebe ki nyamdo di la gyundo meba che An chana tuku gyube nde lu gyu meba nebe ke mikdin dan da chu da suni che simu do dun zu dang dun zu ma la likpa che
0: los lese
1: nde mikse ke sungse ne dan de mebe che
0: lese
1: yang ta ke junse tak che na le sungta ke ta mebe che xiang wei kap ta ke tak che dun zu na cha zang gun de yin ba dan dun zu su ri na mu bu ma de wa la ngun zi mu ri
0: nes lese
1: mu bu de we ne su ri na dan dan de kong ke ne da de yue be gang la kap su suk che xin nang tap ta dang wa che po xi da pong su tak che na le po wa mu bu ma yu ba ten ke chung wa ma se

0: 지난 뒤 때에 엄지랑 안한저 최소 시트업 때에 갈롭시나로나 쇼긴
1: 포함군네 타규도 타기 도디 많지 두고다완데리 너 다단데 네베기 그래 내다다 돈스케치 티운도 포와 그래 포함국이 내단 정원 붙이
0: 레세
1: 보시 딱제 주도 포에나 마유바 단로에 내기 타규부디게 창도디 조 마부체 무슨데
0: 보안데 아 네 레세 엠틀라
1: 단데 네베게 단 니마 루큐 단도 스케치 주도 로에 단도 스케치 테베 규린 나게 단데 로웨기 내다 옆체
0: 노지
1: 록파르타 단 스타게 나게 로와 네규 유바
0: 응응
1: 응 단도 스요아체 네 단 친네 겐기 타규베 나 타게 도티 마라 타게 체데 망고 슈규그리 데네 수제 네 따단도 디조 친베게 간인 화단 데 네베이나
0: 응응
1: 고게 돈케 도다 추도 도디 차자 묵나 수르체
0: 네세
1: 믹딘 단 빵도 자잔 세후 언제 자녀 요리
0: 근데
1: 간이 화수리나 단도 진짜 먹고 제바스 수리 이쪽 어디 단도 넘규다 그 친네 딤부 내게 루규 메게 추리
0: 아 레스 엄지라 딱제
1: 친네 둥그르와 드네 네 비텔 둥주 딱제 날다 독수 침부 차고 차보다 네 친네 차고 딱제 난 침베 누부 약부 메인고
0: 친
1: 친네 딤부 내게 루규 인고 어 다든 소이나 네 조다 침베 겐제제 네 독수 차규그리 보시 딱 제 제비나 단도 좀 믿보다 후에 남기다 단도 이제 자디 부부차 어 다디 두스드브리 근데 침배 나스나 이게 타규고 언제리
0: 네슬레세 엄지라 다 지상한 안주 차규제로 보험군이 신비 먹혀버지 동안 엄지라 지발 다코 차규야 될 규단 규로 엄지라가 소문은 신제 코디 돌 대제 엔 니시디 저금 동안 로에니지 내리 친내이 내리 다는 신경 안주 보험고 이번 전대금 명간에 앞에 비기는 안 딱제신한제 엔 엄지라가 기라는 이야기는 자네 세브시 군그리 성비 레슬레세 엄지라 땅은 등기 권에 있는 엄지라가 안주 보험고 니시스데 근데 이메 다 다는 신기 모우테네 이내리 이외테네 이내리 모주 세브시라는 안송 재능은 안주 보험고 내시디 포차베 지리에 다코베게지 면주 적으로 봐음지라 지사 음지라가 은한조 포함하고 내시 주터게 더 내기는 갈로시나라나 쉬고인
1: 다디 지기 수수 제비나 아무부디 다단도 사베 투수 차와 개베 투시 급술라는 부모 토모 주주신 특티게 돕 좀 시세 이겐 차와 세웨 탑수 배고 바치 엔카디 목부디 탁세 신도 계시 양타 교바 임비나 난데 규신나 송바 메슈 착돔 다오 특티게 돕 시와 체데스 엔조 단데 차게 귤럼 가야 디체 디 차가베 귤럼 다디 단도 목부게 마루 수야기 미에
0: 네세
1: 두스 페주에다 디네 네 룽라 다 게네다 네 룽게 다 룽상가야다 네 룽도도야 네 라니네 총비나 안디 빙파증 수리
0: 레주진
1: 두두도야 간제 면제 쇼비안 두두스터리 네 야 포신들레 조디리 다 단도 포함 목부 중요하게 견직 조직리 디유네 녜바도 다 포신 수도 김 냠부딩고 지게 조답디는 다 세다 쩨람
0: 네
1: 제스 谢谢有的
0: 세주면제지 말음지라 전능열이야 음지라가는 주 세그토네 직수로나 쇼기
1: 세다 세곰 기주주디나 세 아니 루교탄 카세지 아니 싱교인데체 네 칼라 탁부지 캡반데
0: 뭔지다
1: 누버치라 눈베리 언차듬 교다 누버 수트 뉴므라 양데웨 카센데 땡고리스 언께서 네버 다단데 메가야 요즘 네버 탄데 쇼브인데 이나
0: 응응
1: 야 네고 야 칼라디 사요 마리
0: 안레네 샘질라
1: 세군 뻥큐드리 야
0: 러러러 다 권암질라가는 저 세그 토네 네 그래서는 게지 생겔링겔이야 카제지 장교그지 차고유지 리발 어 누브놈라 지웨지 라서 빵고르 송고르 리발 암질라 레세 다 디네는 저 세주 빵란 수지스 마이네 쥐람게 테네 가르유메 암질라가는 저 오드시나로나 슈기
1: 레세 쥐람게 테네 루브 촉체와 체 차체와 양나 쥐타와
0: 레세
1: 루창상로 빵고르
0: 리발
1: 레세 단도 먹부 개베 급수다 타쇼베 급수는 네번에 수교 단도 최자 번주체 네 메사양의 수교 고바 나도 낙지 우리
0: 로로로 엄지라 따딩은 주 절람고 터네리 리발 맹게 주수 여러발 다 디티엔 엄지라가 간소 못이네 뭐 주시나르나 수기
1: 레세 다 화면 조 뉴버스 주뉴 베메지 엠파이어 마소와다 타그트 닝세 죽답도 시우리
0: 레세
1: 엠파다 단녀부 망부쇼리
0: 레세
1: 넘규다 조닝어 단다 탕제닝 카자체
0: 네
1: 탕제닝아 무부위께 루드 축보 루충 시세다 축도리가
0: 네세
1: 중시 축보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연진아
1: 너
0: 랑키 치트기 소알이야 호피아 호피아 로스웨라
1: 로스 덴덴 코르 로스
0: 다 콘키는 실롱팅데 카이티 규창는 시킴다 망부치 라바토이는 시에디게디 지코유드 삼바 치트 난지다 충두기 차롱키 남부팅제지 센타미 첸유 샤지 삼산도다
1: 타샹다
0: 디체네 이나는 시 규응치웨키 아 쉬치 아 지체 롱니 티시스스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드인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샹문에 땅아서 튜저디 치듀리 야지 체자 체비나 그디디 금방한서 다지나미나 저기 록디기 지체 팀제 요마시 이네 랭아란 시스템나 그 조나티네 베디 칸디브지르바 아니 로젠 트웨브다가 부고다 니볼리아 지 탁좀겨야 이네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치마다 안데 로제 파수 유리지야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 요르바 어주겨야 라소바 当然，俺做老早准备几个提水提给哪里一年来第二季节目呀？光去龙车钓个通车难去，但是价格随便，你得明白，别办起来。他能行动难西北三的下路路江大雅的，这些忙不，是吧？其实场面，俺能俺做老忙不起，准备一年来去干啥没得不着去？别了呀，热土呀，这个难不起。
0: 一节辛苦们都是吧？
1: 一节，
0: 我那不出忙不起给同桌兄弟去这边的试试，先拿老了呀，他们就进去去下街。
1: 我是我听不清楚，我不我要弄这等个没，甚至清没，谢谢等个没。哦，是。
0: 这是拿罗里亚，他们就进去下点年纪，请大家谈的龙天顶的呀，休闲难得。我们是我是从那罗里亚这头上班，但是这个场地里亚，简直接待过是。
1: 他们
0: 是。今天是不行啊，去穷腿，他们那么去给他的日子谈，什么日子，天最穿的，旁边去做瓦汤，旁边去拖车，他能行轻松去，你不得。 下一步是新年超越下身，
1: 我那人下当个那说，我们亲近给他们电视里呀，对对对，今年各梯队给他们预测了呀，几大些三七几千多年说是吧？
0: 是了。
1: 那你听上悄悄边那里，我那去，但是不过了呀，啊，这老将车的，啊，给不起啊，啊，你估计六天几千，还是挺贵，是吧？嗯。也不过了呀，这空气也不挤，所以用车我倒是开得起，是吧？
0: 但俺那最多三顿头，我那些比那俺那做年嘛，岁数刚没变，但是没得吃有嘛是。同样道理啊，俺那做，我有亲戚给做那个，简直是的，肯定也没去，许多土药去了。我说，他们那不去，干来了呀？俺那是三七土不听这去，草土不生给。
1: 他
0: 真是，俺那做，但那孙辈接的呀，俺孙儿心，心情很过去，俺心空中啷个是？俺心眼沉沉，俺个人不听一年，三百退休是。
1: 他不是。
0: 但俺做。 穷腿三岁，七百斤拿落去的，加这加糖比，今大吉，穷没对上吧？天阳，我那是叔叔偷工西对上吧？对呀，学校去的呢，开始三岁的，他们听这几里呀，穷没不赢的，去让他们也穷不的，穷的穷都没事。刚一学不赢呢，差弄死呀的，听人我们的呢，俺说，这得不公正。
1: 卷没吧，这么没吧，凭什么钞票？听这几里呀，我们难办。听呢，三七土吧，水果土吧，简直七土片几里呀，我们难过多了。他讲，当俺那去听我一呢，把俺们那邻居给他搞来了呀，三七七土不要嘛是，看有水平呢，各地都有俺那去拆白套了呀，作为女婿的白的开有嘛是嘛？但一年听三七下边呢，俺那做不会怕么吃？俺那讲了呀，干不要是，我了呀，不要是，新年节，俺那作为那个各地的食堂，简直听说好过。 用过是，当俺那处三木市当院头，你妈给他去七单给他们几个，俺那困难处女婿、读书、月菜鸡，都有哪些？俺那处是七七单明白，七对给做的，俺那处这东啊，
0: 是了。
1: 学长，他提的俺那处，人家给七对了呀，去趁钱七银七银，可给三不提单端节，昆明天给了呀，学校去了，俺那处去中南店边。 去餐厅店边，去对天今年是哪不行呢？第一，看上去面子起了呀，即但是伸手去徒步也行。
0: 嗯，
1: 但俺那处是属于俺妈给亲戚个给资助一年是，是吧？咱们资助，他可能先给日子一年是，闲人不占地，店面人不占地，提出餐务了，俺那处叔叔的也往外，即接呢。
0: 开心不起，人生气。学长过来咖啡搞了呀，养出几点白，给几毛点了呀，养俺那做城市青年，叔叔身边来，来些些的去城里生气。他上今年一年，俺那做的叔叔正年纪，他领拿着小孩，常常俺那做的叔叔给几个龙点白接的呀，养叔叔也扛着钱领的钱。
1: 是是。
0: 等于等于龙点白，顶着给，先看不起用过。

0: ki zhu rin xiong ba, liu du men ye. Rang zhong ki le xie qinpo xi ta cha jue qinpo chu lak dar shok xin qian ye. Zhong yong ki se gui ta chong ki dun cang ma, gen yong ki mi li tun ji ya dun bi dun se gui ta chong ki tu zhuk du qe ba ta. Zong tang qu, chong ki qe sum sop ge, gen yong ki mi li tun ji ya dun bi dun cang bar zhuk du qe ba ta. Du chang jia zheng ngab zhu nga ji sung yu pa ti, gen yong ki dun zhe tu lip yu. Di lu dao dun bi ci ji ni, mi li tun ji ya dun gui bi jie jim, ngue su zham ni lak dar qe ba ti. Zhuk du le dun ti, si ju ki gui di dong an ni, chim yong gen lin qe bi cho su gyur tu ba chung yu qi sung ba shi. Miri tunji ya tun kubi jirjim ni, rangye ki miri kekun ki mengxi rengxin tang, chokdu rengxin ki jirjim tongmati yinxin. Zirjim ki jiyu tenpip lakdar tang, miri le tun takju qebi zawai xi zingsa yin. Tengab, rangyuan chong dengwi tang si chung ki gudri xir sung, bisang ku zogdu chaygiro gudri tangwa tang chebji. Zhongyong ki kongwa cangme, pengrin tang rinba yin ni, miri tunji ya tun kubi jirjim lopchong tang chicha qixin yubshi. Ni zhe chong ye che yip qu, 你这重叠这么重做欧阳天刚起主任选拔你们多接米里团结亚团个别接近起能团做你中华米里集团操别独西电波足球团米里卡瓦尔中央团别里娘这些用具了各地当年团某查界用我切就提应列琴嘎拉重做中心起安去落了电波人年团没什么对拉他切的娘土第一电笔金系组织人切就引些松不是让用穷落速听起听着选拔 李金爷，让院长给罗素参别，中华民马集团操别独立电波组局做干前年，中国的革新级别加剧别的，越南前期中华民力集团操别独立电波组别罗素别托，民力卡级给罗素，民生啊，他级都解决了这段解决影响松不是，让院长民马推出民力堂去路，且对人民界来团欧元天刚去主任欧元选拔，改善第一节，到端午堂节不啦。
1: 让院长密码推出军队欧元天罡旗国际作为，西林旗陈组制度设计堂，团民金系设计所德西堂组织七八批八堂，中央旗申办案密码推出及团民，密里团结一团个别接近六种堂六大级别，其中别里堂，两局冲突操办，密码推出及团民制度前年，团民金系设计堂，西林旗陈组制度设计所，密里团结一团个别接近七八七八所签约结束模式。
2: 让院长陈振廷去听证选拔，这两种题，第六道送不内送，人卡参不卡去，每日团结一团个别接近，叱咤七八天，七栋姐姐姐请你表堂，忙说吃你这住怎么了？啰嗦贴月去送不是？第六来困难那是不行，让院长去旅游站检查，各住西北堂，每日去随军旅游站检查，各出别检多，查查五五安七千块。
3: 朝鲜战斗塔，平民给日堂港口战斗体，昂塘不尊连级别战斗初步前来，旅游站再女抗联文本签约不成。这次九七年，朝鲜南昌腾都外所国所不成，战斗体给不他平民操行你了也约不他，操行时战斗能不卡西约钱，对不他新外所规制级别，朝鲜去干内人别签不签约。真是不错，女秀有个对内，常外所再不他。
2: 鬼当上不念了，看他，拆他缺不缺？培养舅舅日子如卡，长岁如卡个肉饼，吃了偏头去。现在说不中，他上缺呗。常为规矩起个内地旅游呗，将单休息他送这七八马赛，再接女伴儿三不单呢，真休呗定价，给连签约去送不成。他多呢，催得七天他，立足起在去，巧对个场心，自己给不他。他们几个人呗，真多吃，真休不催，女秀他大开塞前呢，实际七岁，再连签约不成。
3: 战斗场不切切，那区团秘书卡去深入你们塔，台山团秘书卡去登记好久了。卡说事儿，朝鲜战斗体，他们给不他，团秘书将去三十几当码投票不成。这次九年年去，俺去七岁就谈七个，团秘书去一趟港口去，他是战斗体，俺趟不转连七八战斗过速不成。这啷么个人才，这里西部学生，现在从今儿能不能上，到就想你团不他，给啷么俺出你具体。 他现在从今儿深入市区东干乡头就去，这两年荣兴举办他，对面现在冷通他，刚想明年被冷通，突然间给冷通越过一个月呗，真秀被牛心他，刚快脚在最近七八六在上了，才敢难不切去。真多冷举头，忙说忙不真多，大碗来举办他，真秀不错，差着七位年岁了嘛，真班儿人女抗越断不够。他现在对面入卡去，真秀不点子别给去。 退出秋菜祭坛，刚出个春节团呢，昂塘不浪不塌。
2: 태서탄 토게 투미주 각진 쇼베 카서서 앙니바타 숨불랑부제
0: 디가 레코네 네즈베세 제제 중니니 랑교 종키 류제 전초 급주시바타 미리기 수균 류제 전초 급주베 류제 전도로 망부시 투지도 제바타 미리기 다제 전도로 제슬 제신 다바 수균기 다제 강령 원바타 민아지 란초 볼료 초중기 레고르 전도야 고초 유시 제제 중니니 미리기 다제 전도로야 계절 고추와타 다바츠 르니기 기린다조 자기 규니 르니 유규 제 용수 때문에 시모츠 가수 체메 토바마세 수윤기 더규류 체기 로심 고슈야 강리응유 민아지 표미기 란초 볼류 초중 전도랴 하장 초부 유치 내주 투미로가타 로게 투미로가와라 볼로초리타 루리 테마 제바규 타라 내주 로카키 도장 업중아 송타 십주 십규 토니 로게 로카 팜니단 유시 대지 참두 투미로가 탄시지 투미로가 와르 젠두 체신 젠제토 초니뷰 고수 네부 체바타 루미남 지레지 총 유시 참두 루미카키 볼로 템부 템니 타라 두찬 십주 십시 탄 숨주 소빈 토니 시지 투미로가 팜니단 유시 민아리 기베 란추 볼로 젠두야 대단 자와 주제 되부 유지 라세 투미로가 탄 로브스 태봉기 투미로가 와르 젠두 차고 체부규 타르 도잔 고지 코지 탄업 중앙 송토니 라세 투미로카 남바르 계유시 닝지 투미로카 타 너리기 투미로카 키 진도나 닝지 투미로카 키 도잔 계주 탄 십주 십계 토니 너리기 투미로카 팜니 당 유시
2: 디글레 군의 네스베세 지세 중인히 배장 교정 키 지야 퇴레 폐계 척친 급 탕보 넉주 총결 토 고소 유치 정동위키 수지 전파 랑교정기 주시 감스링키 구초초신토 시치 전부지 중퀘총세폐계 당랑십수구비일현석기 석서 刘永福희 초신토 시치 전시 랑교정기 주시 전파 슬픈석기 초신석용나오시 감스링키 수균정례진보르탕 초규천해 소례진탕 총부진기 섬취톤해 지야퇴례 샬구체리 중퀘소사탕 직두린회 작당진제수 쿨규토부체칼 제야 퇴례를 민해 중추 폐계기 나부사부되바타 과이사시기 나부사부되바 센세사르되기 나부사부되바 냠제니치기 나부사부되바 냠레니게기 나부사부되바제체티 퇴례를 민해 표정 유증대회타 뷰타 공비동줄 대결류된 체구시 송구제 감스링기 폐기 제야 퇴례 콜제기 자식야 부딩해 시추태내 로결시바타 센세기 퇴계자티 송람샹해 퇴례 도시당토 자탕기健康最新 미리카克芒措求不타 정습처용의 타르게동글시송부지 구초제구토 총구마진기 캔쇼제구措유 소시마措控토 총수퇴미체 제야퇴제기잼되는스부지
0: 디글레코네네주비세 제세죽지니 퇴지송바라 랑교종기 치주진로주지체니 시림기 코브양도동위레퇴 치주불람수요총도 사살소신 정당위기 균례오윤 총지 공회차이 총주토 송신당시 총주토 양타괴 세둔 레지 다워대니 삼류 멍시 댄도 동괴와타 제덤 뉴댄라 대니 시림기 간년세와 제지 대외토와타 랑세 대외년바 제덤 대외 고추바 지라 대니 시림기 쿨부 양도 동위 레둔 된도도 규규로 그대 동괴 조내 랭겐라 미과타 겐지 년지 체니 미균기 기변 코나라 응업소지 내둔 무투 요상타 주지체그 공비와균기 니버 덤비 체니 제덥카 름루탄 튠시 첸덴 수규로 그대 당디 랑자카 튠도도 쿄와 체그시 등유시
2: 디글레 쿠네 네스베세 제시 중인히 로시 퇴지기 쇼드 원소 고초신 노블링카 함처브된타 망수이신 내점된서 개주 덤비 최고접타 日本北会 미리카가 망소타 조시 3개의 유고회 이왕 직자토 초협

지게르 쇼베 퓨리 빈드 남타 점린 사초카게 벽게 롱친 생게링게 공감사 단달링게 최 생고 초베 리첸디니 변종 롱친 니체 레콘게 최초 벽게 리첸 중국 변종게 낭세 리첸 니초 유고 리첸시 안남초 머규시 니초 유고 리첸나 텐좀 총와 가르치 규모 리첸 소균 슈켄 민주인 생게링게 디링키 니초 유고 리첸나 생게 남초 니람토 진내타 유고태계 최진카지 슈규타 디네 닝즈 총케 메리 총케케 유고리지 피케 침베고타 회계 수균케 퓨치고 모두 슈규서 인베 행게네 샴세기 최지 슈베리체나 센시능교 그스 슈군이 몰리아 행게네 진내타 유고태계 최진카지 세나

0: ཁོ་ན་ཅུ་གི་དེ་པེ་ཅེ་ཅིག་མིག་སེ་ཏ་ཅོ་ཁ་ཡིན་ན་མིག་སེ་ཅོ་རེ་དེ་ཡང་ན་ཟམ་བེ་ཏོ་རང་ཅེམ་ད་དེ་ནི་དེ་ནི་ཡུ་གི་ཅེན་ཅུ་ཁོ་ཅེ་ཉི་ལ་ཨ་ན་སེ་ཨ་ན་སེ་ཏོ་རང་ཅེམ་ཏེ་ན་ད་ཅིག་ཅེ་ས་དེ་ཁ་སུ་ཡོན་ཅོམ་ཟམ་བེ་ཡ་མ་ན་དེ་ན་ལོ་ལ་ཅིག་ཁ་སུ་རེ་ཅུ་སེན་ད་ཞེན་བེ་གིན་ཅེ་གི་ཁ་ 시 토라 다 돌 대제 영어 잠베 칼다 거제 된다 야 능골 미게 고르 접었네 야라 야 자라 담지어 부탁스네
1: 알았어 뭐 저기 밀린가 계시 요미나 밀린 중께 따지게 좀 주죠 봐 남디게 데려요나
0: 유고기 그 주세 사실 강어다 지당원이 지나 눈나라 시제 야고 싶어요 남두드네 지어 말을
1: 알았어 아니 밀린께 지기에 가서라 계시 라사다 야미나 만에 제나만에 야 요미나 랑가 가래 가래 주요나
0: 다민린 유에이나 쪼기 제나 만주 닝지 종케네 쪼요 뉴에디 쪼임바 다 만주 스트란에 이니야 뉴에망고요레 다 가르소레 소세기 모트단제 린다드니 베능국이야 레스네마 닌데뇨 린드네 미니뇨 딘데스체 뉴에기 카 다 쪼르지 제노 어디레 이네 랑샤 원전 뉴엔지나 뉴뉴레
1: 노나제 아니 저기 단데 메니랑기 네사티 공부 다지기 바이 소라 자기 되네 주 지기 타른 이제 가져줘요.
0: 더 보이네 아주 대원의 전에 공리 든든 있어지
1: 말을. 어 나제. 계시 먼저 로가 그 만에 좀 요미나 남존에 되네 좀 요미나 지기 타진 동 그때지나.
0: 남존에 초요나다 공리 잘하지요.
1: 어 나제. 랑가 대지나
0: 랑가 대지나 먼저 저희는 대요 강인스나 먼저 던데 뉴르주 슈남스티게 소지 네 니만 이제네 다 랑가 강위 차긴 더 제니들이 바이네 중요해 야가를
1: 알았어 아니 그나 저 먼저 메니나 초피드 자마 랑가 규림 나라라 다지기 이섭 난 거야 지라 여튜 대지 지 잡아망아 여러분
0: 맞아 여튜 잡아망다 다 군게도스야 강보이는 잡아 춘주거든 대요 제가 모르다던데 다인 시단전에 뉴르제디 중츠 고르츠다니요.
1: 알았어. 다 디토라 라과 동은 저기 다 다리 멜린라 초 용왕급라 다지 먼저 소가 주는 초 용이 봐. 소가 주는 초 용도 좀 다지 랑가 갈라 다지 가서래 모르게 뉴르제틀라 제시를 써도 와. 디고라 먼저 저기 다지 계지게 두바이 와. 코나 저기 이섭난 거야. 가래 가리나 지랑이
0: 뒤. 밀링 능골 전에 나주 밀링에 대해 파 중대를 줘야이네. 다 능가 제시대 뒤주 최시월스. 내가 나주 참난기 향기 종주 최부사지월. 최분에 미기 나주 파 중대기 시슌유스도 봐도 초주 지다 감치기 있어요. 근데 나주 밀링에 봐 랑종 줘야이는 야 나주 밀링기 서제 코는 걸 전에 나주 밀링 전에 어롱기 립 종주 봐도 가마 자다 니슈 저시자 주어
1: 줄래서 아 나세 나 디지기 가서 우리 좀 주기 털라 이섭 난 거야 지금 봐
0: 제시
1: 디 제시 디 개비나 아니 같이 우리
0: 네 야 가마 자야라서 봐 야 나 가자 있는 예 등 로알 이제 네 저기 싶다네 네 저르데 다 된자기 요약 체도 네 다 가서 가마 가든데 소리 당한 저기 좋아이네 다 처음에기 섬데스네 다 참아 유골 피네리 대대 설령하는 태도에 대해 또 좋아를 봐라
1: 아 네 네 근데 걔랑 게 먼저 다지 메린 요거게 챔베게 오지 난제 슈르다마 다지 먼저 메린 중기 요거 나마 컨테이너 단다 컨테이너 지마 걔랑 게 다지 공주선 좋아를 봐
0: 메린 게 요거 되나 좋아를 되니 돈 걔네 사비제 림신다 조다지 니에요데 담바 니마이네 미에 뉴뉴인 봐. 달리는 시단제는 니마나도 단 엄스터비 개화시비 친화를 스카이스는 먼저 미자이네리 유고기 용법이네. 그래 니마나도 나 더든 더고 봐요리. 다 먼저는 세상에 남기고 레가문의 세상 조르디 전에 칠바다 드라지야지. 이네 단 능골이는 전에 멍식이 다 장애도 좀 되지. 응. 드니 다 먼저 nangyu ki ngar sora tu chen sun de ki gugob di

0: 제제 야 미링 리네네 유고기 차긴네 미르바 되야디 다 조르 지공하레스
1: 알았어
0: 네 남주 망성원이 저 김장기 좀 가다 근데 니제 네야 이제 그날 야 총계라서 제제 용보 받도 지고하레스
1: 요거기 주진순 줘라 봐 주진순이 로직이 나는 가래 가려나
0: 다 남주원에 사서는 진짜 소변할다 남주 린드 종케 용원에 사서는 다 컴퓨터 그 뒤신디 딱 먼저 다 뒤져. 얘라 처라 치체.
1: 어, 대명나 가서 보나.
0: 닌드 종길 컴퓨터 뒤신기 미닝기 얘라 처라 지겨래.
1: 아, 맥스 가지. 먼저기 뒤 메다 뒤에 다서 뒤 가봐요.
0: 다 저디 먼저 오늘 세상 다 미닝기 사자 저다 미닝 종디에 드니 참나 담예 드니 패 패나는 차선나 저러디 다 먼저 소숨 저서서 쉬어라. 어디 오늘 컴보다 근데 메도아에 세비시 근데 컴보 유베 맞다 그 뇌다가 남자 봐 어디 여자한테 드레스 미게 된다 닝 접시 동했어
1: 알았어 아니 더 숨벌아 지기 컴보 메도기 되신지 유면나 아니 젠베기 투주기 어지기 나올 때 너게 투신 가래 가래나
0: 지는 거베 니시겔 디어레 먼저 뼈마스 비 리네 유골 되신지
1: 알았어 되신 뒤에 남도연 가래나
0: 다 나온테 저르데 디르 가사 다 만주 비메 소리다 드니 만주데 자공기 드론디나데 다 뻬마서부디 점니터니 지니 가장 유유제 가장기 다 자침데 근데 망우슈요를
1: 어나
0: 드니 만주 조회기다 주자서원에 지스나 디르 뻬맹기 소리 조지 임베 멍시도다 만주 뻬마서부디다 미닝기 허버르기 드니네디 바 밀리 주다지에서를 다 민연집에서 쉬고 된 원고스등도 할. 다 대문에서 로차디 다 누구디야 던사스티 다 로차스지.
1: 노스. 먼저기 로차디 등도 좀 먼저기 의장교육이 원고디다 당야게 다지게 남배스네 직종으로도 왜 냐면 해봐도 쉬어.
0: 지당원에 전에 다 남부디 다버스 돌렸다 최고제 원고고에 다 도선 잡으래.
1: 알았어.
0: 다 지나 주변에 알 뛰어 발 갔어. 야.
1: 공부로서라.
0: 공부로서다 연론장부 리네 유고되진디 니어를 스타디 연론장부 리네 유고되진디는 닌지 종케기 조제 멍시도 양한테 커미미도는 시 연로서를 지금 좀 민이 돌리 그래서 비고하리스
1: 아니 공부 교육이 다 지금 유고로기 토하라 김장기 중간데 뭐 저기 의장교라 개자침수가 김장기 중간데 근제스 유어베 대고는 지랑이 직
0: 我就是那样的。但等着是，就我们吃起那等着的，他告诉我，金山中还是你，你没怎么的，金山中还得对接，他如果给拥抱下头，接着吧，加上俺就，但你妈呢，没说给等着，有哪里干啥？比如说人家结婚时，你，他当的，没干过，他如果的你，这是哪样的？他妈，忙过去不差样的，加上俺就，没事干些，给是让金山中还是你呢，你这。
1: 어,가능하죠,게
0: 네, 다 유디기 퉁구 니자시대. 원래 미제스시어요.
1: 알았어. 아니 먼저 계세 먼저 퇴김지기 다지 고려나만라 지기 갈소래. 김찬 전간지 죽든 신이 되나? 난 콩나 고백에 추딩기 라기네 야면은 셴베기 라기여 봐. 라기 가르 가르 거래.
0: 다 저기 다 김찬 전간지는 이번도 추딩 주기다. 추딩기
1: 세시기
0: 세시기 디지제. 네. 먼저 사자다 딘데기 야 트레딩디 님베 야 디라케 찍제 딘은 아주 다 메소용기 딘데기 야
1: 응원과지
0: 응원과지 기 갈소라다 룰로다 드니
1: 락자디
0: 락자드니 고발
1: 어느새
0: ཁང་བེ་གི་ནང་ཆེ་སོན་ཅི་ཁ་རི་ཁ་ཅུ་ཡོ་རེ་ད་ཁང་བེ་ནང་ཆེ་ཡོ་ནས་ཅི་སན་ད་ཟོ་རེ་དེ་ད་བེ་མི་རི་ཁེ་ཅུན་དེ་མ་ང་ཅོ་ཁོང་ཅོ་ཤེ་ཡེ་ནེ་དེ་རེ་ཉི་མ་གི་ནམ་པ་གི་ནེ་ཨོ་དེ་ཇུན་དོ་ཤུག་ཅི་མི་ཡོ་ཅི་ཡེ་ནེ་ཟང་ད་ད་དེ་རེ་ཤུག་ཅི་ད་ཉི་མ་ནམ་པ་དེ་ཡོ་བེ་ཁ་ལ་ད་ཟང་ད་དེ་བ་ད་
1: ཏན་དོ་མི་ཐོམ་ཟང་ད་ད་དྲི་བི་ཡོ་ཅི་དེ་ཅི་ཡེ་ཏོ་ཅི་ཡོ་རེ་ལ་ནང་གོ་ཅུ་ ཁང་བེ་གི་ནམ་པ་དེ་ཡོ་བེ་ཁ་ལ་ད་ཟང་ད་དེ་བ་ད་ཏན་དོ་མི་ཐོམ་ཟང་ད་ད་དྲི་བི་ཡོ་ཅི་དེ་ཅི་ཡེ་ཏོ་ཅི་ཡོ་རེ་ལ་ནང་གོ་ཅུ་
0: ཁང་བེ་གི་ནམ་པ་དེ་ཡོ་བེ་ཁ་ལ་ད་ཟང་ད་དེ་བ་ད་ཏན་དོ་མི་ཐོམ་ཟང་ད་ད་དྲི་བི་ཡོ་ཅི་དེ་ཅི་ཡེ་ཏོ་ཅི་ཡོ་རེ་ལ་ནང་གོ་ཅུ་
1: 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ང་ཚོ་གི་ཁོ 게 좀가 임바 그래서 원신을
0: 다디 맞아요 저외 칼에 직잠자리
1: 어느새
0: 맞아요 유거주게 저외 칼에 열었다 단대원에서는 김산로가 소속이야 저외 칼에 좀 거래 네 계속 딱 혼자 출레베시고 레드에서 방한 정원에서는 고토하려 다디 김산로가 민다 이제 집에 전부들 계셔를
1: 아니 계속 김산중간 디나마는 쇼미나 만조 되게라 김산중간에 지금 용보를 용으로 봐 용보에서 근데 용으로 디나나는 칸라를 찍어 전에 니르르르 공제를 주어로베 양면은 코스다 돈다 되게라 믹스 갈지에 지금 공제를 좀 벌어줘야래
0: 다 니르 공제요래 니르 공제되다 지난 전에 땡기던데 요 말이 그걸 가셔 야우요래 가셔 두요래 봐다 야우도 전에 숨기 쉽게요래 숨기 쉽게 인제 되니 다 쇼게 그 칼라 디고레 드니 닝고 다 고민 칼라이네 다 소즈야 무이 다지 제제 드네 소야다 그냥 가셔 있는 다 잘하 지는데 여러발 다 자기르디 지나지 임비셔서는 야한테 소리야 쇼게 칼라 디고레
1: 오늘 아니 이 먼저 이 김장 정강에 나와래 편의기 군주 막래이네
0: 난주 대다 신인론이 제세 태기 존대기 사본을 유베 김장도가 되기나 대미 먹고 싶어래 여론 담에 저런 치면 진주 큰 능국다 김산도가 사바르도 수숨 존재되는 로르나레 지난전에 치자스 심해로 배시
1: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0: zora di diri nganzu ngu nesha shan kagdru se shiru da yinne ma chi ma rali yalu zame dhwafu chima di shio nyue wa di yuwa da yeya wancho di da namja ba wa di dindra shi che se zebur shi che dhwafu chima yuwa da gangri ning jib di yuwa shi che
1: awan che zan dini niga jenny dwe mi na nganzu ki melin zong ki dili yor ra pai zong di zeta
0: pai zong di yor pai zong di ki da yalu zame dhwafu chima zinju kuy nang guli
1: awan la se dini nama pai mi na ane namja ba wa ya jay tu
0: 也能咱们有朝中什么的解读，这解读，这是。哦，那是。到做俺这员工，咱就可能是民营员工给通过啥个的，那做到的咱就可以捏着玩了。哦，对。到内地的话呢，就像做的俺做老板没得，做这些的，所以不卖的。到宁波去做的，咱就可以做大一些了。哦，那是。
1: 哦，那是。哦，对，那咱这边儿提了钱，
0: 但俺这速度也还是快了，是呢。老板儿给，你忙给他，人家说的对的，对你，你亏的他，不买说的做这活儿。
1: 哦，那是。那老板给人家是呢，俺这给他带个命令中的拿了，还得开了。
0: 但老板的人都干起。 但你妈工作，她出发给那跟这一面的，跟这个针对抗击的，对你，我也没学校一面，跟这接他也是我的，热他也是，
1: 他来去，
0: 他来去，
1: 俺那是，俺同学呢。

0: Singilingi, Pugi lo yu yi cha si win, Puji so we la zeti, Longodong chang wene, yuba masse, Rimshin tapi chimpu chune, Kangjong satu single tan, jogle, Nangle, Tishin, Lakshi so le so, Jugo natso le tambe, Sobda tan, Chichung jimin natso yi, Puji so yun tane, Reji tan, Badam, Luchi so, Minki namja mangbuchi, Tunyoshi. Tilinki necho yugo le chenki, Mangsui ngoju shugyu nangsi na. Kuimu linge tsu nyelam to. Puri tsu tu yuntu ne tsuwe tsu piju chibe puji chungpi ta juyu. Zigen nyarca chidan je ki gor ngoju shugyin. Turu kongtu piwa tanja. Chisu lakze pege chenpu chung ne. Chi bu tse te li gyu chenpu chung yubshi. Tia ser ta ngui sang. Dong le sokbe chi yu ta chi shub su yun tawa ma se. Yutan churu soki chagin gyaksu tawatan. Goyotsa gyakbe lakze yang tuan yubbe. Puchi benjor tan jizogi rintan yang hajan chenpu den yubshi. Rinne tuanze tan miri lakshi soje gi tuanze la minamgi tonan chenpu chibi tuitirin. Puchi ti gikub chinan ki yugo watsu gani bunchi le zhugyu lakda yakbo si tu kyuwa ma se. Mwimi rinne shusha jik mwine lakze tirin. Songgyup chiba tan, lakshi gyunzinbo sokyong che di, mikse ki lakshi soze di, kongpi don tan, don xin ho shi. Mokchu ni, rengchung nuetze tan zawar, mi ri gyunche mebar yartun tan, pege zhu gyuru, pimpa meba shik ri la, puji ti yang, mokchu le jube, chunje ne, tande zi gen par tu, gyuwar, tu yun hajan rengbo ji, gyuyo shi. Lu yu nan kwe bar shi na, long ni dong kong, Tsobyo satyo to ki nukyu dezo ka ji ki. Sang tan, jia, mui jie ki dungsu lak zi kong tu chubu ma se. Lu chi yang soko chukbe, chunja na cho tong mar tuan bu shi. Yine chunja dungsu chi gub, gyu gin mangbo shi ki ginbe. Tsobyo satyo ro long ki nushu zhung ma wa tan. Kwe tse cha ne dungsu chwe tse toro ma chin be kara. Tsobyo satyo ro do su me za chwe tse per tup chi be gyu chen ni 新就困难了有马戏听着松赞普占比给日期空图普给教日东西拉在铁站台阶前面把它春节诺菜坛车车铁闽南给三百大有马戏普占比推入一级所普给教日东西拉在人心托入前把它社会卡给普及所在样没到年下坛开给真令大的我呢所需开去点别
1: 比如说在积极你退网退不提能力那个忙不是退团队牌儿军军通呢比如说在牧民人类学校出去这样才是系统可以不是送给日坛云给日给各所比如给村家东西区别贴退过仓外麻辣汤落水期约把马赛习近超为这些一直习惯约把催把其超过有时他在比如给村家自己谈 동수, 긴리 소기 캐주태 태태캉낭 십진차와시 쿠유바타 다지표기 리지 릉부타 로지 엄지제 천지 유체 창마라 퓨지시 쓰구요시 퓨지 농아키 차과 강사르 켜바타 학과토 공부서구토 년자 대외 침부딘유 제로 책동 국교 주민 실류 더와 당보로 인지 몸이 표를 진주 지급 깨자 댐배 게지 송교 먹추 난 퓨리 미마 최 지단 민배 먹터기 방아타 최심 문구 유진 다체 내니 권바라 공부치 미도 서와지 냐차 제 여바타 지티 답부 민리야 아다 니마 차바 시스 요시 콩타 콩기 중부 공부 디마게 내치디 바장 뒤부기 자우세바타 타라 소소 소야 쇼신 먹처추 미도 세웨 치티 피주 체네 이마 메교마기 관동부 자시사키 멘다 타냠토 통부 당와마세 인지 머미야 쥐옹아 세베 로규 요시 다체 닝지 이원 쿠이키 저지 티야 퓨지 체제 시 제시 임부시 디게 퓨지니 바담 조 임바타 칭우 링라 종와타 농아 겐바시 요시 무주 제바시는 균된 기내츠고 퍼슌지 퓨지토 체네 겹이는 치디 두 중국 국가 테모니도 중국 유바타
0: 퓨지 카지 동수 지급 무이타 리소 제그리 냠토 시그 유바타 퓨지 뇽셰나 지지라 나자 주베 라제 유갸 디 창보 뉴뉴이 무시 겨도 제베 치른 뉴이 워도 추시 깐도기 추리시 원네 자전 다른 나와 티니 이원 퓨지른 제지 시 세웨 규긴 조 임시 제지 퓨 토동 하지 퓨지 타 시에 통문기 퓨지 타나 컴주체 창마라 수수 동탑리 유바타 제그리 나초 딥지 지베 도찬티 미럽네 미럽파 규주 체바 마세 균체 메바 렉수 단웨 스후 소수 케주 덴바 베나 타지 퓨지 치즈라 컵링키 뉴 덴바 소 임시 퓨지 치즈니 꾸주 조어 임바타 팀원 탄도비기나 치슈 태외 제로 동규 티시 퓨지 치슈니 신뢰 수바타 대체라 고외 동시하게 휴 치슈 약셔러 랑친키 바과 폐주 지구 유바타 징체러 샤외 바과 폐주바 지단키 치틴조로 야기 고와 폐주 지구 유시 지단키 루지 소교로 타타 치슈 자기 동거 유라 자기 동배 쇼소 무기 구부 텐신 듀무소 시르구 팅거 유시 시구 틴디 통마라 세르 멜 슈네 레블레 스웨바타 대지 스쿠이 따라 스웨네 무주 소기 레뉴 체신 시모 딱지 신네 주초구 요시 티네 치슈 장마 주네 무주 림부지 주지 신네 스주 주초라 스주 주지 멜 신네 세르탄 템바 지구 요시 싱겔링게 콘도 랭게 초 무주 슈바 티니 수균 키 퓨지 남장타 소제 소기 고시 샴라 랭게 추 녀람토 무튜디 퓨지 냐차 치단 고르키 시제 고르타 퓨기 사네카기 퓨지 고르 모주 도두지 시고인 퓨지 냐차 치더기 시체니 당보 퓨지 퓨주 당지 미통도 소감 동화타 디지 레지기 장마를 치고바타 부시토 눔주고라 지슘 난토야 눔티고 카시지 겹고 퓨지 냐차 치베링 뒤주 니덴토 자격유미 따고바타 게디 자격이나 생제시기 부다 야구치 동화타 디네 소감단디 놈 조구구 요시 니바 퓨지 노로이나 노슈 실손 다뒤토 더교로 도난 치고 숨바 퓨지리 야슈 좀비이나 노 첨부 등기 요마지 노 첨부 더 잡이이나 미신타 야나 능니러 마소웨 닝가 요시 생일링게 민남기 하자타 남린기 퓨지니 정구기 퓨지 천재지 인시 균도네 시그 요시 퓨기 시지콩기 론녹타 열론 장부 뒤교도 착배 하자타 남린니니 서법토신 대가마웨 유시시 사치텐조 유배 락시바츠 수배치니 농아치라 주요고야 첨부유 퓨지텐조 치슈타 치유 지다체나 저그릴레 추부시 인진 티나 무타자 비주치겐 망잠 요시 치슈타 치유지타 자타 양나 무인벌레 노유리체기 겐게그미 이네 치슈블레 저시촌베 리모카치 고차 갑수 요시 퓨기 샤르 초스 유베 닝지 구유니 루토신 나체 도베 유시시 테르착베 미남기 리게 도딘 리인 시베 도시티 진네 균토 싱주바타 원약베 레수 주구유베 딘제송자 민남기 배주 시베 치니 생각체라 링신 지슈 망치와 싱리 주바타 디치르 젠센키 박베 동바타 치카지르 젠센키 데모가르유 치 생각체라 링부시 소고튜니 원약베 치토 임바타 디외케 체와 싱니 那些都不缺土鱼个蓝熊为切土一不是宁这块土一问起不知他光不不知些吧只看你给着钱不要是强子他托起俺们都是块你主块银行宽罪数不大白吃你谢东起他下下起给吃些给别多白吃人才了里面送去也卖他拼命给多白吃人才了 리미 주예매 유바타 치슈타 치유즈타 주문니가 구잠 요시 암도와니 노뷰리기 겐베 ཁྱི་ཡང་སེར་ཐང་མུ་ཡུ་ཆུ་རུལ་སོ་གི་གེན་གུ་རོ་ཐང་དུ་ཆི་གི་ཡུ་ཅིན་སེར་ཐང་མུ་ཡུ་ཆུ་རུལ་སོ་གི་གེན་བེ་ཆི་ཐེན་ཚོ་རོ་གུ་ཇེ་ཐོན་ཚེ་ཚེར་སུན་ཤི་ཐང་ཁེ་ཡོ་མ་ཤི་ཁམ་གུ་ཁེ་ཆི་ལ་ཆི་ཤུ་ཅི་ཏང་ཆེ་ན་སང་ཐང་དུང་མུ་སོ་ལེ་ཆུ་བ་ཐང་ནོ་ཡུ་ཤི་གི་གེན་བ་དུང་མུ་སོ་ཆན་ཇུ་གུ་ཡུ་ཅིན་ ཁེ་གེ་བ་ཏ་ན་ཅིག་ནེ་ཚེ་བ་ཐང་ཉེ་ནེ་ཅིག་སི་ཁེ་ནུ་བ་ཐུང་གུ་ཡུ་ ཁམ་ཁུ་ཁེ་པུ་ཅི་ནང་ཐོ་ཆམ་དེ་པུ་ཅི་ཐང་སི་ཆུན་པེ་ཡུ་ཐང་དེ་གེ་པུ་ཅི་ཚུ་ཡུ་ཤི་ཅིང་གེ་ལེན་གེ་ཁོང་ཏ་ནམ་པ་ཚུ་སེན་ཇུ་བ་ནི་པུ་ཅི་ཚུ་ཐུ་གུན་དེ་ནེ་ཚོ་བེ་ཆུ་པེ་ཅི་ཅི་བེ་པུ་ཅི་ཆུང་པེ་ཐང་ཇུ་ཡུ་ཅི་གེ་ཉར་ཚ་ཆེ་དང་ཅེ་གེ་གོར་མོ་ཇུ་ཤུབ་ཐི་ཤི་

생겔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슌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주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니라 계시 샘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제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네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거스 슈거니 생계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센션다 세난 옆쇼

0: 谈的你毕竟去出自救助大大日
1: 干嘛呢神哥
2: 三个男生共看三项目的点呢干嘛呢神哥年终休息中国共产党中央委员联康堂中华民盟集团结合改用民盟推测给军委联康中华民盟集团结合给四级业康中国民盟七十岁初改用委员联康前期董秀常委杨扎修脚中国共产党的培训党员与人杨三特别老二熊长期共产人都一特性吧叫每车人去三七八趟七十八党堂结合的培训过程吧中国共产党去各九十八趟将被中央七十九级军委给四级业康去天安四轮陆屯周荣基永续建备免酒前江查给没情怀年到女色出来到建备在中年年纪却在九级堂刚没出个套北京图古些不堂公路古区靠边的皮皮区苏城北城西两万本新南到对头让给其西军人去酿制茶给堂这位协助起来去酿制茶给两国拥抱国统九级堂这是当面出给短期团的事不提推送过来亚子酒堂成熊气泡堂铁包东北推送过来亚子酒出堂成熊出牌月清老对头西群人去酿制茶给起来去新酒三百天找全当菜推送过来亚子酒皮堂成熊气泡月清你推中国手酒堂女中央错呢用炸前辈见的短片中国陆队从团体手酒短场亚堂酒气堂成熊你是不提等都来列国堂成熊你恰月清列这块酒技能点不月清今天准备六队从团体手足给几两个主菜汤创新给两个主菜一个推送过来也是你训练盘呢跨州电脑来陪请我汤起来去专业库就现在去等多短场两个汤成熊洗盘呢对门到送盘的熊学不着开始给客们国给谁我有天康熊来看他拆东北第六错了安就送吧白海豚西北出六库就建起长钱破板明天湖北汤湖南所起暖次破鬼盲错鬼之汤若给不起别怪我洗手结合主力团我所吃不去团念头你吃点么他点干巴里勤仓起各块空不所中央起客行我所你吃东正前提暖次破鬼的盲错鬼之汤错给送七百天要不要钱学不成听个借用其新南我才给家庭母同居其他去除给生活钱通过卡起解决轨道他推仓民政为难穿不着短配穿不着我才定义扩短途不他军队全在同一修建火让给路局起撒动他得别我才给他过不穷回托港他请求一夜推他短途给我才通过他他得穿不着扩展给送钱钱做而求学不成开始中国蓝块所列团所起贴扎设备城市联盟本形态第六期的短片纽约三百蓝块到时切算起赛加之出去的托马尔给我他到时切断起赛到你短片切算家里给学不成开始怎么能确定生存起这个列车谈的事情二零一对七百光明加倍切实立志七百年千里起西行是抗养命光明加倍退休哪样七百他养的光明千里给呢七百是内文国铁偏不抗养命解决学铁矿二零四年特朗普四星改革人民大会提七百光明决策永土东国别浪七段牌怎么能确定生存呢生产奇迹学不成与铁给退休在九年前伊拉克四六年就熊烈看的三大表形态天年伊拉克四六这一点参加的用会二零马克主要某些比某些库布塔突击七八塔天行这一点伊拉克电路牌被退休就面他见到古别在送去年前给其那些本地伊拉克马克连接九九马赛目本七天前边他们退休一把第二线前路就学不成与这个推测在九年前苏联方面确定部长路汤普森托恩奇三月警察曾对他年到女性略到个别前途苏联方面确定前排有些人内火厕所小伟那边切断短剑女色吉他电梯警卫那边持久吉他当面压迫短剑团线逃过切与切绝不成他这起有些人内也可提压的鬼做恶中年的他时间可以送了却不约不他电力他牌苏联号码准备有些人内细菌切血贴身因为轮他让将给随军起这样团练求救人不而起救的规定当地撒腿见到起人堂问不他创设巧用的他给动救的规定心中忙操起用不电表昂破救的规律进学不成那你让将起这样所擦切切国产车子出给就行了给用给家就送去所出行不他谢东西国产车子给他们去行吧擦下他我们接不接起吞不卡索索转车子女生一趟转车子就过转车东西行学不成人家创建起连面建筑来团的同心前天忙催他在送学明年牌创建用起连面建筑拿修建每场期就用他成熊技送行不他连面开始我给我中国队他最前吧连套图每卷破布电梯成为开始是给我中国国行学不成先跟他们说听地高木你生就年终学餐
3: 三毛不听见项目了表达准备采集银行 진짜 개배 최조 손님께 남신원의 쇼인 정면지 관계로 되나 변다 준비 최진인이 레사 부부탄 레초아 다가르게 정제 출로 최진 당뉴 조아 도체 되다 남제 님의 특징으로 재무 팁시 치신 라라 철롱 기호 노부장탄 장사크토 철롱으로 샤로탄 손도 뒤라 농부 당시 교육부탄 정남시 내군의 당원 남신원 되나 망원 초중의 제피나 대린 재무 宁之堂 로가 라사 시지 셔규탕 로규 나주 의규탕 셔규 참두 의규탕 정규체소 체바총암 주제를 법규 사직하지라 체바정원 법규 너리기 노규탕 참두 로규 나주 노규 시지 로규체소 퇴자람 주제를 법규 대민지 사자라 증모문 부크규 선인인공 시지탕 너리기 셔규 나주 노규 宁지 로계 로규체소 체바총암 주제를 법규 사제 하지라 체바 증오 법규 너리기 로규 탄노규 사사 로게 셔규 참두 의규 제소 남태규 사제 하지라 퇴자람 주자르 법규 대미제 사자 증모모 부호규 제례도 샴라 랑종기 총계 탄 총대조 카지기 남신원의 쇼인 사사르 증모모 부호규 최자 마셔 앙차 적송 탄 최자 토셔 앙차 니세 주파라 삼주스르 퇴자 법규 최자마션 앙차 죽지탕 최자 토시 앙차 이자송파라 낙주로 퇴자 법규 최자마션 앙차 응아탕 최자 토시 앙차 이자지파라 차입출라 퇴자를 법규 최자마션 앙차 죽송탕 최자 토시 앙차 이자앙파라 내동출라 증명모모법규 최자마션 앙차 중니탕 최자 토시 앙차 이자시파라 생각호블라 증명모모법규 샬라단호라 리브송내 시파대규 최자마션 앙차 주탕 최자 토션 앙창 이전이프라 거룩출라 증모모부코규 최자마션 앙창 주탕 최자 토션 앙창 이잡게프라 개체를 퇴자를 법규 최자마션 앙창 규윤탕 최자 토션 앙창 이전이프라 보신라 퇴자를 법규 노블라단 장라 리브송내 시파대규 최자마션 앙창 개탕 최자 토션 앙창 이전이프라 현자 퇴자 법규 최자마션 앙창 규윤탕 최자 토션 앙창 주뛴프라 암돌남티규

남아쇼 앙차 앙아타 최저 토쇼 앙차 주주파라 담숑라 퇴자르퍼교 최저 마쇼 앙차 듄타 최저 토쇼 앙차 니슈파라 서종라 띵마모부퍼교 최저 마쇼 앙차 듄타 최저 토쇼 앙차 니삭송파라 서리남티교 최저 마쇼 앙차 앙아타 최저 토쇼 앙차 조비에파라 땡진라 띵마모부퍼교 최저 마쇼 앙차 게타 최저 토쇼 앙차 니쩡니파라 로롱라 띵마모부퍼교 这在马学安产丢他这在托学安产你在住他马尔康姆拉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出他这在托学安产你在起不了做过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出他这在托学安产你在送不了在于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捐了他这在托学安产你在顾不了波米了这么不可丢这在马学安产捐送他这在托学安产你在顾不了米利了推着了可丢 这在马学安产交送他这在托学安产你增了不了加上推加朋友这在马学安产交送他这在托学安产你增住不了南嘎子南提表这在马学安产出他这在托学安产居住不了杨子托加朋友这在马学安产蹲他这在托学安产你增你不了南尼了推加朋友这在马学安产孤他这在托学安产你增你不了天里南提表 这在马学安产蹲他这在托学安产住并不了不离差不穷的朋友后来人不送你洗牌解决这在马学安产洗他这在托学安产住并不了从那差不穷的朋友这在马学安产阿他这在托学安产卷不了娘们俩差不穷的朋友后来人不送你洗牌解决这在马学安产住他这在托学安产卷不了南嘎子差不穷的朋友这在马学安产接他这在托学安产你住不了 别跟了推荐朋友这在马学安产阿他这在托学安产居住不了他在南提表这在马学安产住几趟这在托学安产你再去不了你们南提表这在马学安产住他这在托学安产你再去不了这里多天天那么新闻的许差

0: 迪卡尔尼
1: 泰尼
0: 这种龙亲年轻烈工北建龙亲仪
2: 绝屯池炸土豆东北塔各支四句地内塞这起
3: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2: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贫穷农村年轻猎户普遍农村期
3: 三个滚对滚穷协别来钱银
4: 你对三个别蒙西布里
5: 一个名字就给卡
6: 扎三个别也看明在当中
5: 三个连接接了你多年松了培育也最
2: 三
5: 个
2: 滚对滚穷
7: 年少的女子，走不离样子的口味，暖暖，喝着洋茶的，他在杯里滴着。
8: 六道喀巴牛骨髓，地天的食堂，结合生暖堂龙酒的特色味，六道喀巴以狂赞提味起，来年康乐配菜，结合以特色价值酱龙酒切巧，脱去了国人阿的焦焦糖。天庆人心了，我儿写东西给你去交流。西北南屯，中国地震起连年的片面，录制能说。
5: 中国地震起云至六道卡巴尔，城西也热了，电价热了，烧浆阔热的。卡巴尔塔安家忙外，来去去了，熊吉儿迎接些。就在龙时节呢，铁东年南扛地水桥，卡巴尔塔这一家日子起日几个水桥。
9: 在当地被新建超过邻居公共上，当地邻居呢，新建超过邻居的呢，这个平江龙城人这里共票价龙城区新建的官队观众席被七里邻居的是，俺们听到的今年的收看变较新。
5: 新建邻居看不上，俺们在年终收看第一年，听第新建官队观众席被列在那南部村儿酒店作为车站谈新建官队是南市列在看你彻底收益。
9: 新建邻居，我了南部村儿酒店作为车站级别南新的信息拿手。
5: 昨年七个年龄他比较低不低呢提炸三步起
2: 三个滚对滚穷里前期决定作为提炸能力
5: 三个人家听地决定作为提炸西边能力南岸六个街头过一转南下东前岸所通灭苦救突击溃别让中间一些儿童买桥别过一转南组中间特色堂部通对年终收益
9: 他是高过雷公鸡，冬季结不得心呢。明儿的开了冬茶去，品种高过军呢，一些后面结个糖牛总钱呢。七冬南城去，我说是你冬他怎拍了，忙多钱又不是。他了落对头，跑到七冬南城去，我又从这点白，七巧从端开了家糖，对就心不甜。那年给腿从不来，开了你是怎样忙多钱不是？龙阿在江阿伯，我走路了。康中沙土，一些老马桥边过一转南千百套，我说通美东镇前边，康沙了几多几百八十姓有谁？
5: 贫穷民间团结的社区民间代表关联区呢？听言沙土北里的新来开店团结，他在中央的七角牛总，七东区不是三百九十姓有。城西来三百元班，他来罗对头表演开店团结七东情感起来，送就送点什么他？开店团结七东。人当国体，宋东宋杰苏就说住他，七东也是不提推送不来，家家就检查短牌的钥匙。上将给七东那个军队忙图他，表现力所清醒，一儿子管不他，第二就说苏军去立点团结，点表扬跑他，迎接陪伴他，他是这样去入去。能明去三面平说，那个三百七东汤马切不啦？罗队可能表演香港土七东前辈，天天团结给人当国。这段日我中二年，他写东西就是没提推送不来，得短咱怕的也不是。
9: 你过一转南下东去，我说通美苦就特别过来去呢。他老内送，他是干过来工去，开来去七角牛总去，我都通嘛，几心切去六零担心。我都点给他，苏州地推呢，干脆七东怕去，决定西不如今年做地切不他。新来团在水坝上面的，七东干脆去下东转南端呢。我那头一套人手比我大，我了大些嘞，西皮的切切，七东切起切当切不得当呢。各队推最通途东很多片有不是？前天停在了各队，吹得扛起六只大脚汤，特别透过组织， 최진 셰프제 코딘 체디 사콜리 링니 송바소 캡군키 켄딘 뿌다 모티드엽시 달르로드투 야르자 군비 튠제 장바 치르동 치세 고르티 투게 숨지 손이타 송동 학점 신엽시 사사 척뒤 고체 미구탄 점 가군냠 투 치르동 체베 뉴살랑 코르카 고체 내슈 팅직탄 다시르 팅직 감직 럼룩제키 체단라 디네 치르동 체엽시 제조 총든키 튠사르 숨지 태식인비 게튠 뉴살랑 고니 폐기 체동키 파시사바르 줄신 엽시 로디토 정용키 튠사르 숨키 튠제 체동치제 고르통주루 니탄 체조 숨동 뒤게 심베티 뒤총벌의 제자 주주리 피탄 정중아 파르웨낭 뉴사랑고르키 체동치제 뒤총벌의 제자 주주리 뒤 파르입시 뉴사랑고르탄 랑고르키 룰라타 가구 체동 튠제 조르 교부타 폐기 치조 총등키 주제 균투 렉소치니 중주 튠제 기탕보로 균체 메바라 망도 신입시 체동 망투 송아티 링딘키 대교르탄 카체의 미징 탈로 춘투 하사 가고레 공기 이젤 호마르 쇼베 줄람키 링뉴 가드소 사디오 켄딘 튜레키 유남 코디카 시족부터 링뉴 잠디키 이토 니슈 차대당네 고체 내슈 체딘 랑궁아 응지타 티브지 링뉴 니슈 응규르 토비엽시
5: 촉두 차게 고이 순쇼 페와 제베고 내슈나 응외소 통미 쿠규 토바니 차 담베 촉두 고이 차게레 총시시 로디토 편종 가고레 공기 림지 겸나 응외소 인진 치제 된치 죽숨 타 치동 숨게 치도 낭진라 단돔 제베 가고 드웨 팅뉴 균투 치루 친엽시 슝람 타 네발레 뉴종 게 드람 종웨 순쇼 럽도 피싱 기종 가고 네발레 중로 민주타 모센서 낭진 치제 땡부 파워타 잠가고니 치동 제베 총서 나가 치동 계제 좀이 듄 심바타 로디나 나가 살바 게타 좀이 나 망도 침바 종용수 종내 유링 마송웨 렉직 가고 고모치네 뉴체 교화수 당웨 로디 통은 소 견진 치제 든 예동 축제 주주리 니 심바티 퇴송물에 덥 구주 코숨 차추 파리엽시 공원와 큰인 줄람토 주소 니가 발신 계지 칼람 럼티 시 뉴치안 콜규 제발딘 로드토 커주 가구 계지 속된 서진의 치도 낭제 제병원 소든 계주 켜고 차 구직 시바타 겐참 주주 친견 주버 퇴총물에 계자 이슈접든 창아 파와 견딘 튼제 초도안의 견딘 제배 뷰리탄 퉁공 추안이 편주 샤동 토비 없이 라스 촉도고 제미규기 체미 된바타 경유 대비 치단라 데네 로드토 겐참 주주기 차송 시총 원소 낭진 제발고 티십주 시구타 된동 십계 심바티 퇴총물에 덥 아차 구 뒤운 팔와타 시즈계지 감세투게 감세투게 이토 니슈타 사공 십실 가구 태동제기 남부규 내기 퇴제소 아산내기 캐주 댐배 킬레주 자듀 체규 이왕공내 치조 총퇴퇴내기 룹뚜 눈제 락삼 차이 없이 롱아 젠지옹의 배치조고이 고주스사발 표기 퇴모마 인배 서법내제타 뷰리기 퇴공을 대내 견뎅기 치조 총둔 퇴례 달게 슉친타 촉두고이 릉부샤동 치조 총둔기 균뉴살바 기싱 균투 제신이 없이
9: 생리기 콩러 남바지 센트로바티니 고주투 고이 졸람 샤동치 무소 통미 코르죽 톱지 괴베 랑종기 이시알 호마르 촉비 고이 드람 조준키 탑사탕부 통퇴 니르쉽티시
5: 싱글링게 샴르무투 선율권도 근중 레전기 제된 조의 티자 시비 낭젠기 낭드니버 고주토 라사 통게 딱지추 좀퇴 샹키 직숨 조기 레게 제답라 데네 제종 차와 차 담도 당외 문접 제종기 국송 증라 차 담도 당외 고 년전 쇼이
9: 你为了学生他在重建的当时去中退香气当作用了电力秋季居中电力进我曾经作用了你这趟团建走路的他其实就用他这个行李撇解去推论了他不容易吧退了三百分巧以娘娘他用他撇解动了让中期这次恰当集团让中不敢松没把出去密切接即松出去其实就用起来给切得三对团了领导了总在你问过他那么娘去董数托他们曾经心去学习这期居中马拉对的 现在用的车地平不及对区居中期干的年龄设有时中退香期居中加固短部堂中在内居地他用期团列片界堂忙错期国国堂参别让中地区马拉推过仓库当有时车刚前面团列期切据了西从内重水猛禽所居堂推过仓库当地色心居修堂车刚期末跑马拉动啊眼罪拉不绝吧跑无绝吧团结天气出落过段 mesyon denja so ki nang tun ta diksu tun zena chung ne sanay tege mangcho tang chi ne yong we che dip shing bar cho yong ne jok di che di mangcho le rang din chun me tang za zho tun di le chi dun ki genda chung che rang sa la si war gui di tang yub shi
5: 태양탕부 시림지용기 귀슈폐활체배권내슈나 점퇴샹기 지용두슈 카도타 님귀미당외 간에 뉴슈유규세워타 랑용봉카 숨톱칠동와타 피주약부체대 지용기 통공두지타 편유토동 짐볼토바체유 랑용둠지봉카 톱칠당와타 깨니둠지칸라데네 점퇴샹기 총습기레제부타 틈미바 샹토자두팀주바수아기두슈 두지 체데 터미네 통메 둠지 타 총조 림바네 둠지 샹림베 냠지 둠지제 림바숨기 숨 둠지 람스 조브지 덴자 슝레 칸타 틴진 칸아 동카제게 냠지 둠지 후다 체데 사제 봉유 타 김치 소게 개원나초 녜미 세유 민게 파짐지 김나 사제 규슈 타 봉유 쯔바 망초 게린 소게 리슈 총고 카 니게 니슈 도룹 체네 네퇴응을 게 당국주 겁게 탁주러 근디 당엽시
9: 니바 냠주 냠주키 멍시 딩웨 권에슈나 좀 퇴상 키토다 파르숨토 근디 미베 오체 미바타 덴자 키 니든 규시 차제 미바 덴자 튼지 키 레즈 칭부 미바 게다 공슈 슈동 미바 팀게 조주 미바 긴캄 도르신 미바 체기 미바 초키 조드 미체 딩게 체디 공도 크기 된자 딘링키 타제 초용리 딘보로 송 협시 명예 바라 좀대 상계 림지 겸나 리카키 겐다 타 주시 니께 십주 시숨 돔지 제바타 돔지 남농 총제 자주 겁주 고주 세네 사드 퇴응을 당 참바타 디귀 신뢰 폐제 당 참바 초카기 킬레르 따도 제기 시림 주종키 탑람 십주시 추십도 협시
5: 생글랭게 공도 센트로 되는 고주토 라스 총결 딱스추 좀들 상기 직숨 두기 레게 체답라 되네 주종 차와 차 담도 단위 원적 주종기 국송 증라 차 담도 단위 고르티 팅디 선결 권도 군중 내전 계제 된 조의 티자 시비 낭세 순잠 타시의
1: 시드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드 냠주 제비 양다 차서 단다 케기 센심바 되네 현재 롱진 인체 레콩 벽에 롱진 키 선규로 권대 권중 시대 레천이
5: 생글링게 단다키나 최선 신배 레전드니 편종 롱진 인체 레콩 벽에 롱진 키 선규로 권대 권중 시대

rese tawa mi jikba zo dini ni re. Tawa dini tela yanjian ngawan chua ge xie me jo re. Yanjian ngawan chua se de nganzo somda xinja likshie jidu ki zebu bati re wala. Kurangi somda dibe nangla ya xie me dinde sung re. Dini kangi wang du dang yang chua me sung re. Chua me. Juje ki chana ngunzi chene digi re. Juje chana ngunzi chene digi re se. Kurangi chulu mebe chane tene niga digi yube dawa dindisi denam re. Tini kangi wang du dang yang chua me se xie me di sung je manang du me ta me di. Manang du me ta me di na zo nubo kadesa na ngaji me tenbe ten denba re wala. Bena gendu galo wen jang yina yang se ge ngazo peju chilu juba di tang me di nubo jibwa re. Da di chue ge xie me di sung be gabla yanjia ngawa laga dinde sung mo re. Ming do tangbo nis ming xin ba zam ge xiongde dokpe goba de duus tangbo juwa la jejik chana ngunzi che de. Che zang ming do tangbo ni ming xin ba zam ge xiongde dokpe goba de duus chima ni da dede renji tundu laga anda jeshe gyondang de sung warwa la chima ni da do ge xiong pejir ter tewe lenga tang jebe 당보달 숭월 차오 숭옷 셰미디 숭월에 제가 예전 나와라게 당보 기니 강그왕도 다야 근데 지기어스 디지라 겐두기 체지 자제 당보 능신 문지 채나네 민신 바잠게 되네 슝제디 떡베 팬도 딘데지도 데데든지 친들라게 제시 견단 딘데지 겸어 있나네 다르기 슝디 되네 망치와디 숨주바 차줘야게 견디도 제장 시두 대세 견단의 능신 캐랑 문지체나 야고두스 이양제 강원초 쿠랑기 정루디 있나 땜버스 랭가 당 제베 당부 무슨을 차우 세디 랭가 세디 네 견두스 오늘 견 가져서나 숨주 발아야 이나 걸리 숨주 좋아디 시그 유나 떠주 발에 내내 걸리숨주 딱이 이와탕 문주탕 진주기 딱이 주버서 시에그 유장 던주버래 숨주버라 더보 민럽고야기 견디 차르와 재장 코란게 당보 견미도 숨 니베 걸려야 했나 런루즈 대제 견디나 두버 채우리 창매 킨센는 시 양게 럼림베 숨다가 제바 더블이야 했나 양 제시 미직버지 견어래 딩안즈 사모당나 등리 여버지르샤 yalim rinpe dinde sungmari, gali sumji namsha tongman su dobe denju yinpe chane, sumju basi mingdi dabri, gali sumju namsha tongman su dobe denju ji yinzan, tani sumju basi sungmari isi, gongja dinde chi denamari. Gongja dila ngare debi na, gongba shibi na, shirin yuebe ta sumji resha sungmari. Sabra ji shibi na, 송주배 슝은 여기 치강 담무 디레 이게 알리깔리니 세드레 이게 알리깔리니 시바 디네 송주배 타메 시간을 가렸으나 직슈 딜에 떠가고 시베 타메 시간들이 여기 당부 시간 디네 먹이 타메 시간 발라야 이나 슝을 야 이나 치제 쇼르가 뉴슈 뜨고 당 치강 숨멸 세브라지 시베나 쇼리가 숨주 탐바 르벌이야 깜빠직 성거 말은 뭐시 시엔 쇼리가 숨주 랑벌이요 깜빠직 성거 말에데 안즈 럭시 양만한 지점기 왕토 들려야 숨주 바스 러버이나 마초고 매자 캐버 패지게 주지 슝데 쇼리가 숨주 잠 유바를 캐랑마 디 숨주 바시 민디 스웨 급지더블야이나 샤제바디나 나레데베나 문지 체나 머디바 제요 말에서 오나딜레야 강바직 청매자 숨주바시베 테니에디 더 미루모딘데르베스나 문주 케베초라이 디토라야 토글랑타베 빛샤샤 알라샹 강원 덴달하람베 숨다기 디베나라야 셴메딘데스 숨으로 공개 딜라 강바직 메창웨 더둥 제고 숨버시 송디 tanda nyi temar wala. Tangbo, sumju ba si tenzi dar togu dung kariya sana, jeji shuwa waka sumju zam yu zang
sumjubas lebres tenda dish kelang wor bala tenda niba de karasna ine tedong dila gamba chik chang me za mutu dogje mutu simjuk chigdu sumbor bala ngade derne tenda dinde jigi ni tembare cheza gamba chik chang me ba de ngose tebore jolga nyushi tsaku tang chigang sumle yomar ba gamba chik me changwale ala shang ngon tenda lhara me sumda jibe nangle ne zu di Sebuma tön namurin. Tön namza seto sumda namla yayin la döngi gırla ya teşi minşi dünba ne segi gangba tömü mayınba dindeci çigangci ya nence şualiga sumcu tamba şişi dene pöm namurin. Teşi minşi dünba ne şibe gece din namgi dünba di kadasına minşi yigi kona yinbe deyik şiyebri. Teşi minşi yigi dünba ne şibe diri 탈라야이나 강바 카충으로서나 테라 얼리니바 자르스에 주무지 제가 민시 이거 듬바 인베 떼일레 얼리니바데 쉽지 잡아이나 다시 두시부디 두버데 제가 강바 딘데지 네제 라든가 그 다시 두두디이나 슈게 머인발라 슈게 머인발라 뭐된게 체 인바지라 세도 숨다나네 떼나무지 난도 되게 제시 지도자네 이나 라든가 그 다시 주도 하제가 그 다데 못데 지도가 그 다마담 나가는 신기 러도가 그 다난도 도세 되는데 체디리글이야 문지 제시 지도자네 지교시로 지교 알바라 디카데스나 슈데리 근데 이 슈데 이메이디 다간도 샴나 마슈에게 난도르샤 슈데인스 제시 치고래 다운나 라든가 체 다시 주도디 슈데 머인발라 뭐데이베 체지 좀나 오나 르디도 지득담 학제기 때더부 만도 땡고 치마르베 계속 디게 양 땡바 있나 대제 지강 숨준네 대제 근데 지강 이봐 숨준 학점 저가 숨준 학점 용해지 차버도 와라 예스나 디급러 야 있나 강바 찍 마창외 근데 숨주바시 다 먹을베 더바디 난고에 요마데 빈나 차샤 대진 빛샤베 나가 간주 차비 개똥세 메벨라 개똥세에 대해 쇼르가이 차네 다샤 조지레 오늘 개똥시베 차비 디나라 쇼르가 개똥시 이나 배지 양나 말련잠 양나 학잠 딘데 인스베 덴데데 알레 배차샤 양아도 곰블루루 기제베 우메슈리 죽주세에 디나라 야 쇼르가 가져와레 쇼르가 죽주지 지겨레 배나 둥이 듄주세 딜레야이나 쇼르가 가져와래 듄주 듄시여래 최상 나도 럭시에 참 지담기 왕도 체제에테네 숨주바스 러브이나 머디바 지에야마래 리젠디나 네 천둥골기 파제낭도 카지 한예졸라야 모두 슈투브이 리젠지메낭라 네 무투제 천둥골기 매제낭도 카지 모두 슈구인베 야제 셈바보남기 주도도 센나라나

0: 간단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각남서 공감사 샴르디안의 까망에 생규 녀전 쇼키 중국 공천당 중앙 의원 량강타 중화 미망 지튼 기급 개요 미망 퇴소기 균위 량강 중화 미망 지튼 기급 개시 기급강 중국 미망 첩시 최소 개용 우윤 량강 체킹 동쇼 작배 용자 쇼교 중국 공천당 표청 당회 유진 양세 대비 로갈 승창기 공천 정도기 탑진바 절매 체짐기 살치바타 첩시바 당당 계급기 표청 구치바 중국 공천당기 급주시바타 지영배 조양 첩시 주기 경우 개시 직접 강기 등에스류 노튼 조롱지 용시 겸배 맨주 체경 차기 무충활 예도 뉴스 출류 도개배 최종인인기 최최주기타 감추부터 비징토 구시바타 공로 급주 커피엘 피비규 수천표의 청시령원벌 신한 도대토 장계키 시균연키 냠지 차계탄 제회 셉슈키레키 냠지 차계 레구의 용법 과통교시타 차수동미 조계등시 퇴응스부티 퇴송불에 야지추탄 청시용지 파워타 개보동벌 퇴송불에 야지추추탄 청시용추 8개진 도대토 시균연키 냠지 차계 키레키 심주사베티 조천동체 퇴송불에 야지추시탄 청시용지 8개진 니트 중국 속주탄 유중냠촌이 용자체비 진도둔패 중국록두성퇴기 속주둔차 갸탄축지탄 청충니스부티 등돌레레고탄 청충니차회견 레지쿨규 진능댐부협지 진도둔패 록두성퇴기 속주기지레고죽체탄 청습기레고죽체니가 퇴송불에 갸치니슈연판해 코주이덴토레피해충호탄 키레키 전양쿨규시세기 등돌둔차 레고탄 청충시판해 두말 도송판류충협지 계속해금뇌고계세운유량강승례칸타채동표디류소라앙주송바白海豚西北出流库류建起长桥破板明天湖北塘湖南所起内次破归芒草归置塘若局西北归国西松계급主力塘温所첩소区塘念土捏车地门塘地干巴里김仓起各区空木所中央起客세温所捏车东正前提内次破归及芒草归置塘草建送西北天夹表协学镇 등급 개용기 新郎我才给家群摩通局系他起初给新学情屯盔卡起及局归动他推上民政委拿川不然屯配川不然我才顶业国端图不他军退垂在同一修建火让杰路局起撒动托得被我才给撒过不穷黑托港他请局一儿推他蹲退进我才屯盔铁探爹川不然扩军送起前左耳局局镇 开始中国蓝块所列团所起贴扎设备城市联盟本心态第六期的盾牌纽约萨别蓝块到时切磋起色加之出去的托马尔给我他到时切磋起色到你盾牌切磋起来给学者开始怎么能确定生出去这个配置探的时期二零年头七百二光面加被切西立即接不你千里期西进是抗氧煤光面加被推出哪个样切不他养的光面拆你给不能七百十年文国铁偏不抗氧煤解决
0: 二零四年特朗普先前个叫人民大国铁七百二光面加车永土东国别浪起盾牌怎么能确定生存呢三千七个学者与这个推出蔡中年轻一二期四六年九熊列卡内三十表示呢天津一二期四六摘地参军员会二零马期主要目击部目击库布塔突击七八塔天津摘地一二年电路破别推出永面塔进的国别蔡松军年轻给其那这本地一二土马团连接九九五马塞目共七天七八他们推出一部加些切路绝学者与这个推出蔡中年轻苏电方面确定部长路汤姆森托引起三月警察上台头年当女生略到国别村头苏电方面确定前排有些人内火蔡少小为那边切当团结女司机他电梯群为那边七九七他当面阿皮团结团结托过切月切绝者
2: 他这期有些人呢也可别阿的鬼从我们中年的他事情可以送了贴表的他天里他牌苏电托马尔团队有些人呢喜欢切血贴身因为轮他让将其随军旗这样团队求求人不而起求规的当地撒腿见到其人谈文不他创设票用呢他给东求规的形状盲测其用不电表昂拍求规女性学者那你让将其这样所擦切切过场车子出给就行呢给用其给这送去所出行不他谢东西过场车子给他疼不就行吧
0: 擦些他我们再不切去吞不卡索索转车子女生意他转车子就过转朝东西新学者宁这重点起连美感觉来团了他们先前天盲区他在送学明年牌重点用起连美感觉拿出去每场期就用他成穷计送行不他连美区心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平阿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기우 수양미 탕구 중나 디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준 진이스 비네랑 라조 페맹게 맨주기 냠버체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듄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듄
6: 대탕 람듄

0: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行。阿康一年级提前都那么看说了呀，参与南前修看，提前都教过他细细说了呀，如果新多年搞不起不当电影呢，芒果同样是同行了。他今天应对空气魅力不提大意义呢，俺就属于地堂里呀，南军属于电影呢，绝没怪不起的。他官图各不是破败，但俺就跑回来就属于呢，亏被新塞了破塞的俺就的，谁就给不过七十七百吃糖，尝过每个钱捏不糖，到国内美国牌退不糖，就多就那里呀退又不起的下次的，你这是吧？唔是啦？
1: 是啦。
0: 那是，但其实。让俺做跑了呀，送给也不吃过呀的呢，还讲给开心不起来。你这一对，可能说不定先提点钱啊，不要让个叫名字看起，不就得讲给俺们就是那垃圾哪里呀？伊那亏呗，花木归难过的给些姐姐，格啷那让他输个赢。那谈到俺们这哪里呀？跟着说对不对？伊那俺做跑啥的，就这么垃圾，出不起，吃开吃我是热死呀！个工资早的卡里面，俺们这哪个工作，我就是那让他输个赢。
1: 那是跑啊，得做得的，那谈到别跟伢子给可能。Nyak pache.
0: Nese.
1: Tiba juji ke juji da dine lumi nyam ke chile da dine gunu cheba dosi da kurim da shena ni pova ne de da tambo pege nyak che ke chile la dine po chu tuyen cheba ta. Ni tiba juji ke chile la dine pova chu kyu zak tuyen cheba. Lumi nyam ke chile la dine gunu cheba. Che de ni siri dun dun nyak shu chebe nipa tuyen ba ta an cho shen shi ne se gom ke tam ka ji. Jibten che de an chin che ke ne su ten ne lu sung la kyu kyu yoba res.
0: Nese lese.
1: Andi tanda pova kuchu ta pova kyu kyu ninka ke siri njuwe nipa ya tuyen kyu yoba res.
0: Nese lese amjila.
1: Kuchu ke 단도 포아야 송주업 채봐 주교계 단도 내부계 내부 수업에 누배야 든데 요리스
0: 네슬레셈자
1: 그러니까 얘네 양 포아디 주교디 망차비나 양 포에게 지발라 뉴스든 봐
0: Guna
1: shewi na mubu tu sumle ni patu tsaran tabe tu che.
0: No, no, no.
1: Rikshile mubu gebe tu. Andi dazo gu pigen da cha tiba. Longshila ngen changra da suben so. Segum ca gu da ningbe ri tikbu njukawe ri den takba. Andi che andi na tando sin treba le mishwe puwe yu tu nyenze da mubu geshin. Rimshin puwe mubu machawa.
0: Let's listen, Jela.
1: Tamatada, Shugdawa, Ledu, Nishu, Chirchinje, and Tara. 차다 저주다 전나 두군데
0: 네슬레세
1: 두스쿠
0: 노
1: 응아치만 저와 너로 개바만 저와 두스나서든데 두스퉁거리
0: 네슬레세 엄지라 지체네 샤샤비네 포모군네 시대 이네 치외토네 샤샤비네 여와치와 숨지르발 기도업격권에 이야체 당는 신기 마드웨네스체 포모부 드웨네스 지르발 네슬레세 엄지라 다들 내 모튜네 엄지라 강한주 포모구사디 나비네 네타도 무슨 가리유메 모르시나라나
1: 네세 단 네다데 지다 수르체나네 넘규 영화야 디 너스타야체
0: 너
1: 참참디 레오기 깊든 염돌레나야체 고고 잡샤교
0: 너너너
1: 창츠라 주규규체 아 쪽빈이나다 감부수체 시리 자완제 다 법각본제 도세우레 근데 나츠디 투메드 군도 다 속체시 능탑된데 다 숙첨부든데 나스다 루샥 투소딕 침빈 안디 시작 감송아 칼라세 차츠 추조직 침빈 안 나츠디 당체와체
0: 네세
1: 주가웨 넘규다 주가웨 직다 창게 창세 직대나 양 나츠디 뇌체와 이제 슝그레
0: 네슬레스 엠즈라
1: 양 대신 단더 쫄람 수리는 최착바양 된장 투수양 양 네당체와체 그세네 나츠디다 지부르체제 무부도에 투수리는 아니 독스차든데 교 드네 차시 이제 시그리 단데 차슈 세 죽체체 송세베다 준수 튼드네 나와 오바치 오드차 니 육체 닝베데 닝장디 교르주레
0: 나
1: 네 숨분달 미직다 니제다 추 순이다 세메 도둔수 잘라 당신 반데 체우레
0: 네스레세
1: 다단데 공게 예와나 시도 스마 세비나 제도 군이 예와 단데 양다 카세 요레
0: 네스레세
1: 목보 당부대 포함 목보마도 왜 그러나 내가 너수 단데 나수 단야 디다 잡샤 단야 장슬라 추교다 추교야체
0: 네스레세
1: 아 목보 되었으면 조 단한테 차 교야다 시야들이 공고 수현하시 나와 오와체 닝육체와 눈다와 미치단도 차장로다 또 잘한데 당신 반대 저유리 고차세자
0: 다
1: 원외 예외게 다디 칸데스난 차외 두수이나 다 귤레 두송샤리 저규 침라 춘도 묵라 티다 랑부체와체 제디나 감신 총와 카크티카와 카세 당신바 루브 베트뇨베스르체 니체와체 동반놈라 미티 두마프차 네 진짜 루급 드라 나스덩그레
0: 네세
1: 디싱 다 고다 미그르 나와 총마 지신 팀냠 체바스 다 뉴프데민 교수인데 다 메다 니메 트웨체 낙바 나체와체
0: 네세
1: 카세 루큐 탄 쥐엔람 특수제 낙바 당체와 다 데제 원다 퉁그레
0: 네스레스 엠즈라
1: 네 차장 타베 투스 나는 미냠 룽데 거투 충데 메바 숙세 체와체
0: 네세 엠즈라
1: 니모 데와체 체모 나와 쥐바 도체라 주도 체나 야 데냠 체와체 르베 샤바 감신 잔남 게바르 치리스
0: 레슬레세
1: 카세다 미 시트 칸기 캠페네 체 퉁마리스 퉁우리
0: 로로 엄지라
1: 에 슈구디나 다 숨부디 창왈행 체베 투스는 르베 트여탄 체데 창시 루도 셴라 카세 칸 수야 문주와 디브 게바체 카세 야 교니 세 수제 나라 급수야 추야 세바체 조고 부초체 야 칸딘 교수체 추다 창 싱소게 락바 드웨 딘주 동비나 네 체완제 용그리스
0: 레스레스 엄지라 제비 이능 안한 주에 딱 포함 먹고 내기 안한 주에 딱 떡터부기 되네 엄지라가 모두 먼저 깔럽시나라나 쇼기인
1: 네스 나단데 저 지 떡터다 체바 떡터 스도스 니요레
0: 니요레 봐라 레스레스
1: 지 떡터 되는 다 저 내다 수르레
0: 나
1: 안주 다 콘드 슈바야 차리 단데 레오 너수 당체와체 송세베 급수 다 수분다라 옥사 르브베트 탕체브체
0: 네세
1: 강베 나르돈다 표건도 주 장베인데 용그리
0: 아 네 레셈
1: 자 안티메 단단데 송세케네 다는 심미지다 지추 세모수니 다 르베 방도 차자 깨랑는데 차
0: 네세
1: 당 류당데와 베첸브체 그 차오쇼잔 카지감나 지주버체 뇽완데 저요리
0: 레스레세
1: 다 제바 딱답디다 아주 딱 블루기 조 딱답디들이 자다 치주
0: 나
1: 젠도네 다양도 시안 딱답지요레
0: 레세
1: 디 제바 딱다에는 저 유디 봄켄체 켄체챔바 양나 차나 뉴런데체
0: 네세
1: 자 격부파야 안데다 타 송세 체잔체브리 치주가세체 스세체와
0: Nes.
1: Bawa che la san gen ba che. An jen do market je ting a pe gen cha sen de sabu un de cha de re. An lung she che we gup su na je di pe te kam bu ta zubu un de cha yu de.
0: Tam zi la we kong li yang an an zui dek te bu to ne yi na. Da kwe na lu na dang da di ge ma ji su na we gup li ya yi na. Da di chue li ya yi na ga ji sen ge ling ge ge tu gyun do an an zui da. So su lu li ya di ji ki an an zui ne da di de tuan bu yi na. Da te gar chi le gi men gan di de li ya pe je. Dak zi nang ga te ya da dang ni si men ju nang ga te ya di ke chen bu di xia si che. Ten gui shu gu yin ri ba la m zi la. Leslie, Tanganan to Pomogu net when a chash having a pillow so archic bed, Tanganan to Sugun get ducked up the puja, you know, that thing to so city like the peggy chimney into some by, you know, Ting Duking and to Suri like Zelia Dinja, Shong Dig, Taxi and Nanje, Takirang Nishiti, Tiwakan, Tanganan to Dinky with you and Ali in a pendo your singer by Lamzilla. Today into Amzilla Mutunang and Anzo, Pomogu Naki, Shong Dig, Taxi, Condes, Shaw, May Ten, Kaloshnarana Shuyi, Nesita,
1: Mukuchajet and Tamashu wake up Suina. 난데 타기 주스 딱세디 제단 준데 데디그리 타디
0: 아 레셈즈라
1: 나 목복도 왜 급수 타 쇼베 급수이나 에트리 마브디 마르치
0: 수베
1: 숭타디 마르치 안 참잔단데 인게 타 딱제 쇼레 데레 토조야 네야 목보 마도 왜 급수야 샹웨 게단도 쪽베 딱제 난게디 딱제디 군데르체 차단 저게 믹스 우마리
0: 로롬즈
1: 타 쇼베 급수나 쪽베디 다 능나 수르나 보 제차 다 딱제 제베 그린 날에 고게 단데 샹웨 게 갑자스나 다 타 유메 딱제 쇼레
0: 로롬디
1: 디나 차도스 퇴샤스 딱시 독스 응응 그래 디나 양포 베이찬스 양 딱제 쇼 디나레 디 포아야 마유멘제 동그리
0: 안은 레젬즈라
1: 다나도 목보 파 목보 수리나 조 단나즈 디 딱제 조나 세슈랑 다단도 포시 딱제 디
0: 레세 레세
1: 포시 딱제 디 다 디게 마 고 최종 다 내가 유메체 엄마디 고 목보차디 마 딩 대와 세 같이 세 메다 돈주 세슈 하고 요리
0: 노스
1: 보시 딱제 제베 그림나 마유베다 돈주 동그리
0: 라라라
1: 공예 급수라야 두스 풍수 딱제스나 호진 조야 이제 근데 제제 야 무건 제 첨부 연나야 그래 된다 이제
0: 우리야
1: 니게 메다 다야 니게 제 메도 찾아노야 딱제 샤 요리
0: 레셈즈라
1: 근데 제 단도 단도 포함 못 차야 기겐 야 단도 细菌 쇼리
0: 라라라
1: 고신겐나 지 단도 요메로
0: 感觉才去，对呀，学习那都得，不然没被内月被学的，大家才读那也不学嘞。学咱学咱。你这嘛的，你跟这样嘛，顺口的那引进这对面去教嘞。哦。对面去教别人，你这嘛你老没教呀嘞。啊，那类似类似，但俺说，虽然嘛讲年轻，我那恰恰俺们推广怕做，但里面这边搞的家伊呢，直接是个东安子啦。但婆媳是咱没教啦，婆媳教别人婆，哪子没得嘞，哪子熟个意思啊？人家俺说只是用俺那个，忙做个些新的这些东安，直接引对这里俺们去啦，配套的伊呢。
1: 嗯，我们这老人家跟着学校经常就跑去给别人跑了呀，我们那点点女娃子办了，我们这。这，咱用过嘛的，这当捐钱有嘛的，嗯，单独跑去嘛，给不看呀，但咱都给俺们个特些托不得，人给拿着的，呀，嗯，钱不给不得，我们这有那样子，这单独是谈不来，都是六个的。那是那是。跑去，你们军队虽然在给不拿，这单独嘛说不得，这单独用用的。
0: 那是那是。
1: 这单捐钱有嘛的，军队呢，但嗯，花那样有些，但没得单不得呀，差钱。
0: 学校也联络杨氏杨氏给不进去，那是嘛？那破木不那是月不大的呢？他当的查学，那当的有没有罗新东做呀？那当我们比呢？那这当都是婆媳都是有这样子。啊，那是那是。但当他们这那个地区做那时候，我们那就内部这明里啊，几个团的水平呢，有门螺旋杆菌学的是吧？了，但婆媳这是吧？了，但第一听上我们那就农业的芒果有白说是这段了，但第做的肯定是些农业用的了。
1: 第做开始让新的读书用不起。
0: 啊，那是。俺开些都是怕说的，对，那对贵阳有的呀。啊，那是。俺们都看这不单的钱呢，养贵阳的。那的那是的，大些钱不拿，他吞不赢呐。嗯嗯。他做那大单，他都花木不得，人家月饼呐，面具那人家没去交过些的，俺不罗群主打给我这一呐。
1: 嗯嗯。俺当的那大单，俺同做得个得钱。
0: 인지문제랑산제야마제체 鞋子他是都捐出过日吧，了，唔知啦。你这其他的开心起来，日吧。其实每次的呀，当然咱都讲了说呀，普信给那些，几个团的水平呢，有门螺旋杆菌有病呢，但其他个地方开始，你们都别个去鞋子他的捐病，到底啷么上过去不着，人家有这日吧，唔知啦。 Lese, chizan pike chi xie ma zhe rona xie xue yin. Lo lo amjila, ta ngan zu tering ge ju xide mu tu po muk po lo bi ta amjila liya de gen zhe xue zhe ngan zu po mu du re ta ta ngan xin ge ma du wa yin xio zhe ba la. Di wa liya ngan zu chu su se ya gen zhe zhe tepsi yun la.
1: Lese, po mu di ma du wa ge su na na ne da di lian wo gyub du yun da di na wa che. An po xi da ta pung su tak che che be gyur yun na li po wa mu bu ma yu ba ten ki ta du su tong bruwa.
0: Ladi.
1: Yu chen yin na ta ne be ki nyam to di la gyun to me ba che. An ta na tu gu gyu be nde lu gyu me ba. An ne be ki mik tin ta dan da chu da su ni che si me to dun zu dang dun zu ma la. Lik pa che.
0: Los lese.
1: Nde mikse ki sung se ne dan de mep che.
0: Lese.
1: Yan ta ki yun se tak che na le sung ta ki ta mep che.
0: A-a.
1: Xiang wei kap ta ki tak che dun zi na cha zang gyun de yin ba.
0: A-a.
1: Ta dun zi suri na mubu ma de wa la nguan zing uri.
0: Nes lese.
1: Mubu de wei ne suri na dan tan tu kong ke ne da di yue pe gang la. N gab su suk che xing lang tap tak tang wa che.
0: Mm-mm.
1: Po si ta pong su tak che na le po wa mubu ma yu ba ten ke chung wa ma se.
0: Mm-mm.
1: An nebe ki nyamdub di xin ba, sung se ki ne da yue ba, cha ki jun se ki tak che na ki cha ki dan dan sung cha ki di tang che di mar ching wa che. An kap cha dan zokpe tak che na ki di na zokpe na cha dos di, xiang wei kap cha tak che di tak shi nguan ba. Wo nze chung gu re.
0: Les amjila. Da di ne kwan liya yin amjila ga nan zo po mu dwe re ta ma dwe wa nyi ki war ki chu su si tab di su nam rba la. Mo tu ne amjila ga nan zo yin po mu dwe re ta yang nan zo log ne shi da da gana xin ki chi ne ging ki cha gyu bu.
1: 这团也多了，今天大牌组北京诺亚银行的月月损失都俺这都是代币呢。这咱第一天呢，俺们就来跟俺做，追溯C特天的高老师那儿呢，收个银。那是，不过我们那查局都查的多的忙些，多苦找俺这人。那咱的那边给，可能那大大，都是给吃天元的破坏，可能破坏木布给那当中俺不吃。那是。不是，大家去的破坏那没有吧？但我们那给查局不的给，长多的做抹布吃，不算这，不算这。
0: 啊，那是俺们就来。
1: 但是那边给他你们陆局当都是给吃的路位当都是给吃的别个人那个当的路位给那大约不吃我这路巴当都是当在那个路外那个月吧都是有啊吃那当亲那边给他就被那他给多的马拉他给菜的忙不休就给的那所以你当的做亲别给感应化当这那边呢嗯嗯我给东给多的去多的吃着蒙那说吃那是米丁当帮多
0: 像咱社会人家强烈有的，嗯，
1: 但你干硬话说的呢，你谈到清查目不结巴是是的，别做的谈到嗯，那么久，但可亲的顶部那个路口没给处理，
0: 啊，那是
1: 这样子。你要打借钱的，通过话的那个借钱，那比这了不能做打借那里，那都是清不查不查不打，那今年查个打借那清边女不也不明个，
0: 我是，
1: 今年顶部那个路口用个，我但从昨天呢，你做但清边间接呢，都是查过的，婆媳打。
0: 借钱便宜呢，但都做明白的，后面难给，但都这咋的不补钱？哦，到底都是对不对？那你前边拿出来呢？你给人家查酒局，人家是。那是那是，俺们知道。但就像俺们这查酒在老婆没归那些一边，没看不着端，俺们知道，是吧？那过查酒也得了，酒单酒路俺们知道个，说不定现在快点到了，再见，你是的，这个没端，老外那些那的亲那一那的，当然新给俺们这婆没归一半，现在个面干了呀，便宜呢，俺大姐是哪姐？俺们知道个，给哪里呀？一呢，家里是不是穷苦的生病？那是那是。
1: 当然，天气宽了，伊那我们就来跟俺做泡沫龟那些事的，跟着伊面谈，当然先给我屋天呢，伊那里意外天呢，伊那里我就塞不起来，那送。前两个人做泡沫龟那些的泡菜白鸡了，待会别给见面就吃我吧，我们就来。其实我们就来跟俺做泡沫龟那些具体给他那伊呢，高老师那儿呢收银。
0: 是，
1: 到底几个数据钱币呢？我们不得单单的设备推出，才会给不推出，告诉了恁泡沫他们就进行特定的独占性，毕竟才话社会特殊别个不钱，肯定。
0: 目的拆拆新都给新，让他九百银币呢。嗯嗯，
1: 那的居心呢，送不了秘书，拆东倒，拆这个都，希望吃点是安做，但的拆个巨人家也的吃，的拆个别巨人家的团队，目标给马瑞说要给面。
0: 那是
1: 啊，都是配角的。嗯嗯，的那那龙了，但给那大云那龙个，但龙山家也大，的那龙都多呀，的那那年呢，穷兵那样的兵发正苏的，就是那对对对呀，看这面具效果一样，都是。
0: 嗯嗯，
1: 那样，普信的来做的，但他的破案目不穷呀，给奸计做几个，利用那眼巴肚，但普信说的。

0: Krista.
1: Amala.
0: Oh, Amala.
1: Tiring Anzu, Zinje Naga Puman Gucci, O Zichi Sava Kisha. Anzu Samolo, Nimbo Zebzi, Yingone, Gabashiracho. Tando, Togon Tongzu Nalo, Demetin Krista, Tinagi, Zoe Lucia Distanye, Da Singu Yuta Amala.
0: Yo, yo, Amade Singu Yu, Dainye Zemzi do Samba, Tui Yuva Chiorda, Zemuezi, Lobjoy Malev Chioshi. I mean, Ran Zem Mazi sing me. In a Rangi, Karizo da Karipa Yimbudi, I mean, Jawalia Rangi Sino Chen Sungi. Tatile Ali, Yinkasis Chista.
1: Nguyen Siena, give Jem Machun. Bala da Amla with a Panga Chudocia Karina. Manone, Suzukan de Zemzi. Tondo, Tobu Tomunimbo Dem Dachi. Susu Gabu Yube Shed in Jenny. Jamanga. Amacha Suno, ye bugo dak barish sati dung me. Ye consuni bo, zem kibus se deri.
0: Chi tuki, Jonani, lagbe, jig tubajishi. Tibi jitan, ziche chunjuchi, ale begochi. Tishin, ziche chunjung tama yansu, nobutabushi. Chum chung ki, sinku yu tene. Tarsu chiwi, lucia nimbo. 查行月了肯定期热烈托给龙年的月天里创作用题专栏七十四个月一年各体对给那人他们年期六十天里清他写的文件前行人年月子操弄穷行让人看下期错玩日故清不几个月退去年每对给秋木行就行各体对喇叭阿列别过心特别泼木圈圈体 人心操弄穷心金仓心了普助期阿玛吉勒求心他的退了普助措呀能明那措他别三经期这切忙不远了鬼日六年提醒洛阳拉索瑞在给南巴天宁按去其退个措啊堂都不赢了配送错不起来恰月
1: 阿玛拉 nga a de chigyas me be sing da de chigyas me be de chingi du wi ma chung ze chingi du min du
0: a ci a me no bo wa ya rang ye su su chi ho ya de ye chi ho shi ba che cha che a ni rang ye zem zem de ji shi lo jong da zem si ya de song ji chung bu yin a rang zem zi du yin ne le ge bu xiong ma be wa ci dang ye ge ji de xie qie ni man ga shi chung du 암락의 송교기 기재되겠다. 집지 경시차. 당신의 삼시투스. 그때 뒤 발라다 암락이 갑주 남바다 대샤구이부던소. 오늘 채비기는 나야 조언내 부든부든지 그네 말이야. 다디 소외 최리야 부조리야 장비 소화다 샘체들이시야.
2: 치료라 최수 치료. 그티두기 잼즈로히니시 야나시제히니시 로저다 로니닝버 탄데레 셈날히아 첸윤두 초섭서시기 뭐니 튜즈 틴테스투두 시니제 나란조 수수 밤에 수소 유비 뉴부티게 유체피제제 난초 조나덴베 치두지 제샤 나라 차샤비니 마레 치두급기 삼능신기 야지 갸탐베 김다지 제토민도 이내래 보장베 저와디 균진 제토샤 다 탄데가 차샤비나 부불이야 님시치야 이내시 부불이야 티듄치야 이내시 티주창모 파주 토뇽부 시용부 체제 오니 나리 니마게 파문능신 제야디르샤

0: 연진아
1: 너
0: 땡큐 치트기 소아리가 허브게 허브게 로스웨레
1: 로스 덴덴 쿠르 로스
0: 다 콘히가는 실롱팅데 카이티 규창는 스킴다 망부지 라바토이는 시에디게디 지코유드 삼바 치트 난즈데 충드기 찰롱키 남부팅제지 센타미 첸유샤지 삼산도다
1: 타샤다
0: 디츠네 이나는 스 규응치웨키 아 쉬치 아 지치 롱니 티시스스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딘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샹문에 땅아서 투저디 치듀리 야지 체자 체비나 그티디 금방안서 다지나미나저기 록듀기 지체팅제 요마시 이내래가란 시스템난 그 전화티나 베디 칸디브지 봐 아니 로신 트웨브다가 보고다 님볼리아 지 탁종겨야 이내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쳔마단 데로제 파수 유리지야시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여 봐 어주겨야 라소 봐 당아서 로젠 최베지기 투지 티게 나리 이내레 디리 잼지야 공키 롱체디오가 통제 난키 다시 자가 수비 데메베 대반스메
0: 바타스트니스
1: 하는 신동난 시베 산데 샬로노 장다야기 지체 망부 드발 시주 상매 아니 간소 록 망부지 잼제비 이내레 지갸야메 데브라치 딜리아 르트비아 디게 나바치
0: 이제 승금인도스 라
1: 지지
0: 지지 오네 부초 망부지게 돈도 충대직 체비는 시스템 나로리아 담지 친지 지자
1: 我们人是当我们说我们亲近给他们电视的里亚爹爹的今年个体对给他们月车里亚去但是三七几千多年所知道是的你听三七下面的我们人是当我们亲近给他们电视的里亚爹爹的今年个体对给他们月车里亚去但是三七几千多年所知道是的你听三七下面的我们人是当我们说我们亲近给他们电视的里亚爹爹的今年个体对给他们月车里亚去但是三七几千多年所知道是的你听三七下面的我们人是当我们说我们亲近给他们电视的里亚爹爹的今年个体对给他们月车里亚去但是三七几千多年所知道是的你听三七下面的我们人是当我们说我们亲近给他们电视的里亚爹爹的今年个体对给他们月车里亚去但是三七几千多年所知道是的你听三七下面的我们人是当我们说我们亲近给他们电视的里亚爹爹的今年个体对给他们月车里亚去但是三七几千多年所知道是的你听三七下面的我们人是当我们说我们亲近给他们
0: 我们是三十多不停的去错的都不一生的他上是我们是对但那孙被接的样子我们是心情用的是我们是控制人的是我们是杨参参我们就是不停的

투배 덴보 여바탕 권바 부두 로 대원 낭초 대외 급수 남타 르무 년초 바탕 천년 지기 부두 보여 초 바탕 자다 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두 록수양 바르초

0: 로 겪고다 숙체하는 연구 니요리 예연 제팅으로
1: 단
0: 니신 교리 뇽뇽뇽뇽리 아니 직선자 하나서 야리 잡다 마자지지
1: 아
0: 뭐지 교주 제외급수 연구 구조 제외급수 놈야티야 정말에 디나로를 한다면서 다 가지에서는 야 로바자베고 직불스티도
1: 와
0: 대지 직구마리
1: 아 레레세
0: 맞아 고교 갭제 단조베급수 코나로 놈저 망고 처마레 같이 온 거네
1: 어 레스
0: 다 놈저서 처마레 배잖아 기능 좋단데 어 가할 말아 조세디 근데 얘네들이 가야 재미는 그걸로 같이 있는 놈 또 주류 그도 조셔줘
1: 어 잡아
0: 달로 바자 샤는 슈그마 개비시고 가지 가디
1: 가지 되어를 발
0: 가지
1: 어 제제
0: 슈그마 개면 그 조세 체야 되게 단다 꼬르 갭스 되게 친 신나디게 단다 두스 데디 나로 노시티 뉴제
1: 어
0: 두스야 저라자 기리셔네
1: 갤라소야오네 페메스베 다 컨트롤러 소냠 테브쇼초 메디올리아 토용베서 체조
0: 어
1: 롤로 갤라 토치
2: 주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3: 샤차웨 첸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데키기 센심바디니 편조롱친 인천리쿵 표게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드네 디샤길란도 탄다 유튜브감 유튜브감 나로네 탄다 직냥 디 언놈 시오마렐 뉴토감데 카노스타 캐가슈네 츠동 피엔샨시라 디눔데야 아나츠티 코레 소 소마뇽게 디시오리글
1: 레세
0: 다디네 글란즈 치 약쇼 좀네 모르제 타경 로티시오 모르사베간데
1: 오르발
0: 오데데 제양치 제구도 이라
1: 레세
0: 양세양세시
1: 아 레세
0: 코레 텐데 디간로리아 탄데 칠리라 징가 치게 디보루리아 제약 디스토리
1: 오르발
0: 디진주 양직 배차하는 건 좋단다. 다 교육 못 마집체. 다 주주체 직 제와 차시는 디나로려 단놈 가로 쉬지 차이나. 야 디르샤 이기는 좋단다. 놈 사바 지임나. 야 머디틱 마테베 소르차. 딜하과르도 단 소탄교 몽부치. 디보르리아 놈 가로 선자. 소디나로려 다지 놈 가로데다 제베 소르체체. 다 소보르리아 단은 저 딜리기는 룩 속수라다 다르제 눈 가위는 속도 나와서 매외서체 눈디 조르자브로 소디 베루 케니디게 냐데자 드네 눈 사바 지임는 야 길란즈 디르샤 즉 머단디 전에 기동 기동 제하시매벨 단다 두스타 소마케베쇼 모르 컴티아다 데오민 교치
1: 리스니스
0: 근데 즉 내주디 숙셈부스도 기나
1: 어 레레스레스 다들 눈 망고 쓰는 것도 안 알게라 최놈다 다들 되네
0: 유주감
1: 놈들 안 알게라 다 놈들게 소유 난도 참방 난 주튼게 소야 제발 사샤비나 남시 차와 차부 구도 참바 놈데 코 라루 주메죠 라루 친치 도 참바게라 아니 코 놈도 야다 다 게스란지 임바 사샤비나 아니 군이 팔이야 다들 디 놈디 대야 제비나 야레 세메죠 베게라
0: 제기나
1: 놈 겨조 메죠 로고 바게라
0: 제 다 튜놈이나 단다 말아 놈나 이네 디자 길랑은 단다 망치아치 단다 슝노스라 홀롱 증야 디인교는 야게 되줄이야 단다 놈 사야 숙체리 튜놈디 다 근데 저래 튜놈 렉스 냠도 세 다 치베 서체 루리
1: 어 리세
0: 어 다 뉴조 가미네 디르자 길랑은 단다 야게 되줄이야 단다 말아에네 뉴조 가미네 디니 단듯이 털어 줘야다. 야면은 다 놈나 차 다 라고 차지 저게 다 배선 소다 소베루리아 단다. 다리아다. 근데 숙체야지. 다 털어 줘야 숙체 쉬지 단단주. 저게 토보다 학과도 다지 근데로 저놈 라고 차지.
1: 다
0: 지겨보다 근데 단두전에 코베루리아 단다. 놈이 올레모도 어디 털어 줘야 숙체 쉬지.
1: 너 레스레스이기라. 런터치기라 못했는데서 날.
0: 레스.
1: 런터치나.
0: 네 길랑도 디르샤나 다 페나로레다데 콘두치 쉬우리 님마 쭉쳔모선자 모제나 로리아다데 딘디스투 타페샤나 조 강데리 디싱게 추주 강데야 근데 이
1: 배우슈라
0: 안조 단데 어디 강리야 지 띵이야 쵸
1: 유바이라
0: 강데 어든 주야 디르샤기나 냠지 급제다 네 타가스메

0: 네 마레스 언께라 투세나데 군예티다르스 광마조라 나슈기니데
1: 노레세 슝나라슈덴자고
0: 레들레자 갸라남니 쿠쇼난고 쇼데토비오 미니슈기니데
1: 네세 타체나

지게르 쇼베 퓨리 빈드 남타 점린 사초 카게 퓨게 롱친 생게링게 공감사 탄달링게 츠 생고 촉베 리첸디니 퓨종 롱친 녜체 레콘게 치초 퓨게 리첸 중국 변종기 낭세 리첸 녜초 유고 리첸시 안남초 머규시 녜초 유고 리첸나 텐좀 총와 가르치 규모 리첸 소균 슈켄 민주이 생게링게 디링키 녜초 유고 리첸나 생게 남초 녜람토 Rinneta, Yugo Tegi, Chitin Kaji Shukuta, Tine Ningju Chonker, Mele Chonker Ki, Yugo Liri, Pike Chimbe Gorta, Pugi, Sugun Ki, Puchi Gor, Motu Shukuso Yimbe, Hingene, Shamsegi, Chiti Shube Lizena, Sensi Nungu, Gus Shuin, Molia, Hingene, Rinneta, Yugo Tegi, Chitin Kaji, Senat.

0: 싱글링게 닝지 총키니 표랑경 종기 샬루 참타 여론 장부 메규투 자요시 닝지 총키 김밀린지 진정 단노 도구시 유부타 디른 남콩원라 징갈 총포 교신 밀린니 갸천원래 치체 송동키 산내와타 개가라 되면 나체 표송 척배토 야즈 군부타 솔로마부 강남미도서 자치 면자리 니동잠 기교신 Tegara dume nakce ta satu jogja. Tumu minbe lobe rinne je yore la. Ridin tu duzi zhupu shibashi yubatira. Yuto yundan gombu nangnyan yubata. Tegara kongki gikub chinan tu chakbe sori lobja zuxin. Pukbe nangnyan tautun niji gunla pinga yu shesu chakbe duzi chukun gun tu pagu yorshin. Hakwa tu rilun gunla kebe xin Bama
1: 天天你想了,我不知道是哪天,每年我去有过来天光,我就能为这个地址,在哪的。那天天我做平常给公布社区空道给,每年是的,这个,我就说的,别给你拿到下面的,这个能不得,免得,让给中共,咋全部是赢不了,那天拿到了,那么,别给说的,别给,开完全部,遇到你们有点个不空给, 他这个民主不能说给他这个车部前门的他的介绍约不着他这个我就这个命令他呢用这些有个人去给主张了电池去给空给我们去给他这个命令给这个有个人给他这个职业给我就是那我拿去念你给了公共给了其他人才能看出来你没有付这些事情了给不这些事情了给我们做
2: 메린
3: 做起因此呢，明年是的，但民众做起因此呢，明年是的，才有就是这个，你们每个工作都得些，明年是明年二月是，俺做的呢，比如的，节日的，老板的，明白的，说明年忙不是两本，对，这天是。哦，是。俺做的明年怎么呢？如果我们下山呢，做给人就亏你了，结果给搞不明白些，因为人就亏你的，这养老咱们早上起不人就亏的，这能有，人就亏的了是，但。
2: 也弄咱们自己亏的，我们才想呢，做到如果咱们家包的，对呢，俺就搞，没道理就是弄不定的，干单的，嗯，哪个的呢？对呢，俺就没给他搞做了，早上起没他估计群主的忙不起来了。
3: 对的，俺就给估计起码第一个，你还是上班，俺就没人这边了。
2: 但估计退休的呢，现在对俺就对呢，现在也开发的就要，或者对俺就一年，公布就是请你们这样子是足够的。
3: 哦，那是。嗯，俺就说些哪样嘛？可不呢，太冷是那样用的，对，太牛逼了。你们也是厉害的。哦，那是。你这些工作就来得了。哦，那是。那我们这几个每年，那这几个，这几天那个月供单，要么那几个，我们这票能够呢，便宜个月供单年间这忙的呢。哦，他过了呢，他真的是有工资就得随便钱。
1: 민로다르지미만주바르스능세기
2: 넘버를
1: 계시 요미나 미린 중께 따지 짐주주어와 남디게 데려요나
2: 유고기 그 주세 사실 강고다 지당원이 지나 눈나나 시제 야고시비어 남두드네 지어나를
1: 아나세 아니 미린께 지기에 가서라 계시 라사다 야미나 만에 제나만에 야 요미나 랑가 가래 가래 주요나
2: 다미린 유에이나 쪽디 제나 먼저 닝지 종켄에 초요 뉴에디 조인바 다 먼저 스트란에 이니야 뉴에 망고요레 다 가서라 소색 모트단제 니엔다드니 베능국이야 레스네마 닌데뇨 닌데네 미니뇨 딘데스체 뉴에기 카 다 조르지제노 어디레 이네 랑샤 먼저 뉴엔지나 뉴뉴레
1: 노나제 아니 저기 단데 메네랑기 네사티 공부 다지기 바이 소라 자립 되네 주 지기 타른 이제 가져줘요.
2: 더 보이네 아주 대원의 전에 공리 든든 있어지.
1: 어 나지. 계시 먼저 로가 그 만에 좀 요미나 남존에 되네 좀 요미나 지기 타진 동 그때지나.
2: 남존에 초요나 더 공리 잘하지요.
1: 어 나지. 랑가 대스나
2: 랑가 대스나 아주 저희는 대어 강인스나 먼저 던데 뉴르주 슈남스티게 소지 네 니만 이제네다 난가 강위 차긴다 제니니 바이네 중에디 야가를
1: 알았어 아니 그나 좀 먼저 메니나 초피드 자마 랑가 규림 나라라 다지기 이섭 난 거야 지글라 여두 디즈 지 잡아망아요
2: 라 여두 잡아망다다 군게도스야 강보이는 잡아 춘주거든에 대야 대야를 제가 모르다든데 다이네 지단제는 뉴제디 중츠 고르츠다니요.
1: 어느새 다 디토라 라과동은 저기 다 다리 멜린라 초 용왕급라 다지 먼저 소가 주네 초 용이 봐. 소가 주네 초 용도 좀 다지 랑가 갈라 다지 가서래 모테게 뉴제틀 세실 수도 와. 이거나 먼저 저기 다지 계지게 주버여 와. 코나 저기 이섭난 거야. 가래 가리나 지랑이
2: 디. 멜린 능골체나 나주 멜린이야 디 패 중대를 조회이니 다 난가 체시대 뒤주 체시어레스 다에 간주 참난기 샹기 종주 체부사지어레 체분에 미기 간주 패 중대기 시슌유스 때바도 초주 지다 감치기 수일 근데 간주 민인에 바 랑존 조회이니 야 간주 민인기 서제 코는 골제나 간주 민인 존에 오롱기 립 종주 바도 가마 자다 니슈 저시자 주어를
1: 아, 디지기 가서 우리 지금 저기 돌아 이섭 난 거야 지금 봐. 세시 되는 개비나 아니 같이 우리.
2: 네, 야 감자야라서 봐. 야, 나 가자 있는 예 등으로 할 이제 네, 저기 싶다는. 네, 저어데 다 된자기 요약 체도 네, 다 가서 감가 된데 소리. 당 저기 좋아이네리. 다 처음에기 섬디스네다. 참 유골피네리. 대대 설령하는 태도에 또 좋아를 봐요.
1: 아, 네, 네. 근데 결혼치랑 게 먼저 다지 메린디 요거게 챔베게 우리 난제 슈류자마 다지 먼저 메린디 요거 남아 컨테이너 단다 컨테이너 지마 결혼 게 다지 공주선 좋아를 봐.
2: 메린디 요거디나 조르디니 돈 게네 사비제 림신다 조다르스니 요데 담바 니마이네 미에 뉴뉴인 봐. 달리는 지단제는 니마나도 단 엄스터비 개화시비친 말했어. 가인스는 먼저 미자이네리 유고기 용법이네. 그래 니마나도 나 더든 더고 봐야래. 나 먼저는 세상에 남기고 내가 오는 세상 조어디 전에 칠바다 드라지야지. 이네 단 능골이 있는 전에 멍

0: di ta ngazu ta ti chor yen la chor ra chi che
1: ma de me na khas ko na
0: nin de dong ki kham bi me da du jing gi min ning gi yen la chor ra chi gyo re
1: ma me su ka ji ma jo gi di me da di ge ta sa ti khaba yo re
0: ta zo di ngazu ne se san da min ning gi sa sa zo da min ning dong di de ni cham na dam ye de ne pe pe na ni cha sa na zo ra di da ngazu su sum zo su chi re wo di mo ne 컴부다 근데 매도에 세비시비 근데 컴부 예외 맞다 그 뇌다가 남자 봐 어디 여자한테 인저스 미게 된 어떤 인접시 동했어
1: 아 그래서 아니 더 숨벌아 지기 컴부 매도기 되신지 예면나 아니 진배기 저쪽이 어지기 나올 때 너게 되신 가래 가래나
0: 지는 거베 니시겔 디어레 먼저 뺨어서 비 리네 유골 되신지
1: 아 그래서 어 되신 뒤에 남편 가래나
0: 다 나한테 저러데 데레를 가서 다 먼저 비메 소리다. 되니 먼저데 자홍기 드론디나데 다 뻬마서부디 점니터니 지니 가장 유유제 가장기 다 자침데 먼저 망우쇼요를.
1: 어나
0: 세니 먼저 저회기다 주자서로 지스는 데레 뻬맹기 소리 저지 임베 멍시도 다 먼저 뺨어서부터 미닝이 허바르기 드리네디 파 밀 주라지에서를
1: 아 그래서
0: 드니다 먼저 망소기 전에다 로쳐요 종조를 다 뒤지 땡기면도 가셔 진도 숨면 알다 한바다 가셔야 변다 시변할이 나대
1: 로쳐서 가서
0: 로쳐서 나다 먼저 공고다 집으래 콘소는 로쳐서 뉴그디 야다 첨부틱 차다 로쳐서 로이 쳐갔던 거라 다 속았다 드네 오늘 제가 공고스다 다 민년집에 쓰시고 되는 곳 등도 할.
1: 어, 네.
0: 다 니군에서 로차디 다 뉴그디 야 던사스데 다 로차스지.
1: 노스. 먼저기 로차디 등도 좀 한번 저기 의장교육이 원고디다 당야게다 지게 남배스네 직종제도 왜 냐면 해봐도 쇼래.
0: 지당원에 전에 다 남부디 라보르스 돌렸다 최고제 원고에 다 도선 잡으래.
1: 어, 네.
0: 다 지나 주변 알디어 발 가서 야.
1: 공부로서라.
0: 공별로사다 연론장비 리네 유고되진디 니어르 스타디 연론장비 리네 유고되지디는 닌데 종케기 조제 멍시도 양한테 커미메다는 시 연로서를 지금 좀 민이 돌리 그래서 비고하리스
1: 아니 공부 주기다 지 유고기 토하라 김장기 전간데 뭐 저기 의장클 게다 좀 수가 김장기 전간데 근제스 유어베 디고는 지랑이 직
0: 我就是那样的他等着是就我们吃起那等着他搞错了金山中还是你对没怎么的金山中还得对接他预估给拥抱下的接着吧接着感觉但你们没设计等着地方哪里搞错比较应该是结果是你的他打的没干过的预估的你地址是哪样的他们忙过去不差的接着感觉没事干些给是让金山中还是你呢你这 가장 저게 아마 서유메 봐. 다 김딩난 게다 사자인들의 도주기
1: 장자선
0: 지어라. 네 니바도 리군 가기다 뒤지어라. 봐 쳐지다 믹제지어라. 어디다 두는 거 맞세? 니바도 눌러 차상 유고.
1: 아 맞세.
0: 파바도 다 먼저 좋은 원의 차상 침상 이런 거를 사지디기 체지도 해 봐. 드니 야 유디기 셰지 줘요. 제 근데 다 유익이 튕구 니자시대 원래 미제스 있어요.
1: 알았어. 근데 먼저 계세 먼저 되김치기 다시 고려 남아라 지기 가서래 김장 전간치 죽든 신이 되나? 난 콩나 고백에 튜딩이 라기네 야면은 신백이 라기 여러 봐. 라기 가르 가르 거래.
0: 다 저기 다 김장 전간치는 네 바도 튜딩 주기다. 튜딩이
1: 세식이
0: 세식이 되지지. 근데 먼저 사자다 딘데기 야 트레딩디 님베 야한 디 라케 찍제 딘는 안저 다 메송기 딘데기 야
1: 엄마과자
0: 엄마과자기 갈소라다 룰로다 드니
1: 락자디
0: 락자드니 고발
1: 어느제 디지제 아니 지기 캉백이 난제선에 가르가트요네
0: 다 캉베 난제 오는 세상다 조르디 다 미리 캐준데 마 맞아 공자 시에네 딘데리 니만기 나버근데 이네 어디 윤도 슉치 미읍지 이내 장자다 딘데르 슉치다 니망 나바디 유베 간다 대상기 도담지다에네리 장자지다에네 우데지 파 룩지 조르디 니망 나바디 덴베 간다 장자되었다 단도 미 통장다 다드비읍지 디제 조르지 조르
1: ane

0: kundrele pyuya ge se krik jor ba chimjang chung gang na wa na kunzu mi su ka je su kur be ta de le ka ni yo chi na da chimjan ro ga su su da su ge de ge de re ni go de de se se ga di sa jo ji da yang ka she yin yu go wa su su ya ni je se di su ge se di su ge se se ya on je chi yo
1: le on la na on ju meaning zong di gongbyo ge jyu re ba ne kunzu ge dribal pyuya ge jig se ge jig di gongbyo ge da jig se re ing re ba
0: ᱡᱮᱡᱮ
1: ᱛᱤᱨᱟᱝ ᱭᱚᱜᱚᱱ ᱡᱚᱜᱮ ᱛᱟᱡᱤᱜ ᱪᱤᱢᱫᱟᱱ ᱡᱩᱝᱜᱟ ᱱᱟᱞᱟ ᱞᱚᱝᱡᱩ ᱪᱮᱭᱟ ᱭᱚᱵᱮᱜᱮ ᱠᱚᱢᱵᱮᱜ ᱪᱮᱡᱩ ᱛᱮᱢᱵᱮᱜᱮ ᱥᱮᱨᱤ ᱛᱮᱱᱡᱚ ᱠᱟᱨᱮ ᱠᱟᱨᱮ ᱱᱟᱡᱤ
0: ᱛᱟ ᱭᱚᱠᱚ ᱢᱩᱱᱤᱡᱚᱱ ᱛᱟ ᱛᱤᱨᱮ ᱢᱟᱡᱚ ᱥᱩᱝᱨᱚ ᱥᱟᱥᱢᱤ ᱵᱟᱞᱮ
1: ᱚᱱᱟ ᱥᱮ
0: ᱚᱫᱤ ᱛᱚ ᱛᱤᱱᱫᱤ ᱪᱮ ᱛᱤᱱᱤ ᱢᱟᱡᱚ ᱯᱮᱯᱟ ᱜᱮ ᱥᱟᱛ ᱛᱟ ᱛᱤᱱᱤ ᱯᱮᱡᱮ ᱠᱩᱢᱟ ᱫᱟ ᱞᱟᱥᱚ ᱵᱟᱫᱟ ᱛᱚᱨ ᱛᱟ ᱢᱟᱡᱚ ᱩᱥᱩ ᱥᱮᱢᱮ ᱥᱟᱥᱤ ᱵᱟᱞᱮ
1: ᱚᱱᱟ ᱥᱮ
0: ᱩᱥᱩ ᱥᱮᱢᱮ ᱥᱟᱥᱤ ᱵᱟᱫᱟ ᱭᱟ ᱠᱚᱱᱡᱚ ᱜᱮ ᱡᱚᱜᱮ ᱛᱟ ᱡᱚᱜ ᱭᱟ ᱫᱩᱥᱤ ᱛᱟ ᱡᱟᱢᱵᱟ ᱫᱟ ᱛᱤᱱᱤ ᱯᱮᱯᱟ ᱜᱮ ᱥᱟᱛ ᱯᱮᱡᱮ ᱠᱩᱢᱟ ᱫᱟ tene da song de da chingang jun zhe ge xie ri sa xi de
1: ha wa de ene wen zhen nan jun da ji ge pe nan ge ge ne gu de ge zu wen zhe ge men lin zong yong da ya men na ji ji jian nang ge gong zhe ya pe yong de zhe ma gong zhe ge di jin zang ge zhong ga yin ba ge zhe song wa xing ge
0: da ding wan zhe zhe wei ka le ji zhang xia de
1: ha wa de
0: man zhe yu gu ju ge zhe wei ka le yo le da dan de wen zhe shen 김산로가 소속에 야 더 칼았던 거 같아. 네, 계속 딱 혼자 출대배 쇼 레드에서 방한 정원에 세잖아. 고토알에 다디 김산로가 민다 드네 제베 전부든 이렇게 해서를.
1: 어, 맞아. 아니, 계속 김산중간 디나마는 쇼미나. 먼저 어떻게라 김산중간에 지금 용보를 용으로 봐. 용보에서 근데 용으로 디나마는 칸라를 찍어 전에 니르르 공제를 주어로 배. 야면은 코스다 돈다 어떻게라 믹스 갈지에 지금 공제를 좀 벌어서요.
0: 다 니제 공자요래 니제 공자데 다 지단전에 땡기든요 말이 그걸 가셔 야오요래 가셔 두요래 봐다 야도 전에 숨지 쉽게요래 숨지 쉽지 인제 되네 다 쇼게 그 칼라 디고래 되네 인고 다 고민 칼라이네 다 소소야 무이 단다지 때에 되네 소야다 그냥 가셔 있는 다 잘하 지는데요 말 다 자기들 지단지 임비셔서는 야도 소리야 쇼게 칼라디 디고래
1: 어느새 아니 지금 저기 김산 정강에 나와래 편의기 군주 망래이나
0: 난주 대다 신인론이 제시 태기 종대기 사본을 유배 김산로가 되기나 대미 먹고 싶어래 여론 잠에 저런 치면 진주 큰 능국다 김산로가 다 사발도 수송 종주 뒤에 로르를 나래 지난전에 치자스 심해로 배시
1: 어느새 어느새
0: 그 치자스 치주스
1: 치주스
0: 다 윤보딩 치자라스
1: 어느새
0: 가세 오늘 진짜 다 먼저 컴퓨터 메다 대신디 준비라 다 고메르미 자니 이제 체험도 할래.
1: 아, 나서
0: 제가 먹고 싶어도 할래.
1: 아, 나서 먼저 이게 메인 콩에 이 남자 봐 제주어를 쓰도 와.
0: 아니
1: 남자 봐 그 쇼 가봐 제대로 해.
0: 다 남자 봐 되게 다 쪼르디 들이 먼저 오늘 제가 카드를 쓰시래. 다 이내 마치 말할.
1: 아, 네.
0: 여러 잠에 저거 침대 쇼 뉴어도 있다. 예 원조대다. 남자 봐 되든지 제서 세버스 저로 지메였다. 그 인집도 있지.
1: 어, 제가 되니 니가 제니 되면은 먼저기 메인 종기 들려요라. 파이 종도 제가
0: 파이 종대를 요. 파이 종대기다. 여러 자면 저로 지면 진주 큰는 거리.
1: 어, 나서 디나마 패면 아니 남자 봐야 제도 여러 장부 저런 지면 뒤에 제도
0: 제대로 제.
1: 어, 나서
0: 또 저 먼저 유고 진주 큰는 제 메인 유고기 통고서를 되는 저다 진주 큰이로 말. 다 내년 대응원에 차선 조어딩 안 조로 소범 미래기 조어 제시 디 수리 부매디 다 양보 직 지원을 진주 그 조어 다이지를
1: 나는
0: 나 제길 조어 딘데리
1: 나는
0: 어 대신 나 제딘데 길진 다 먼저 소도 양갈 지원에서 소버리기 니만기다 리네소르 디다 디니 내 그에다 부매 소리도 조어 지원
1: 어느새 아니 로바기 리네스나 먼저기다 대기 메인 종이 나나라 가르카요래
0: 일단 로바디 점도 간지
1: 어느새
0: 이마 고조 다 초하게나 근데 이미다 근데 점도 간지다 드니 무의미 시작이 몇 이제 제타에서 그러면 제타에서
1: 탈레지요
0: 탈레지
1: 어느새 언토제나

0: Singilingi, Pugi Luyu Yicha Shiwina, Puja Soe Lazeti, Longodong Changwene, Yuba Masse, Rimshin Tarpi Chimpuchune, Kangjong Satu Singleta, Jogle, Nangle, Tishin, Lakshi Sole So, Jugona Tola Tambe, Sobdotan, Chichung Jimmy Natoyi, Puji Soyun Tane, Rejitan, Badam, Luchi So, Minki Namja Mangbuchi, Tunyoshi. Tilinki Nature Yugo Lichinki, Mangsu Motu Shugu Nansina, Kumu Linke Tsu Nyelam Tu, Puri Tsu, Tu Yuntune, Tsoe Tru Piju Chibe, Puji Chungpita, Juyu, Zigen, Nyarza Chidan Jeki Gor Motu Shugin, Turo Kong to Piwa Tanja, Chisu Lakze Pike Chimpuchune, Chi Puce Te Ligu Chimpuchun Yupsi, Tia Serta, Mu, San, Dongle Sokbe, Chiuta, Chishu Soyun, Tawa Mase, Yuta Churu Soki, Chagan Gyaksu Tawata, Goyotsa Gyakbe, Lakzeyang, Tun Yube, Puchi Benjor Tan, Chizogi Rintanya, Hajan Chimbutin Yupsi. Rinne Tunze Tan, Miri Lakshi Sojegi, Tunzela, Minamgi Tonan Chimbuchibe, Tutira. Puchi Ti, Gikup Chinanki, Yugo Watsu, Gani Bunchi Le Jugu, Lakda Yakushi Tu Kuwa Mase. We mean Rinne Shusha Jig Munne, Lakse Tira. Song Gyop Chiba Tan, Lakshi Gyunzinbo Sokyong Chedi, Mixi Ki Lakshi Sojeti, Kongpi Dong Ta, Dong Xin Hoshi. Mokchu Ni, Rengchu Nuecha Tan Jawara, Miri Gyunche Mebar Yartun Tan, Pege Jujuru, Pimpa Meba Shigri La, Puji Tiyan, Mokchu Le Jube, Cunja Ne, Tande Zigen Partu, Gyuwara, Tuyun Hajan Rengbuji, Gyuyoshi. Lu Yu Nan Kuebar Shina, Long Nidong Kong, Tobu Satu Toki, Nuku Dizoka Jiki, Santa, Ja, Mui Jiki, Dongsu Lakze, Kong to Chuba Masse, Luchi Yan Soko Tube, Tunja Nato, Tongmar Tumpshi. Yine, Tunja Dongsu Chigup, Gugin Mango Shiki Gimbe, Tobu Satoro, Longki, Nushu, Jung Mawata, Kuze Chane, Dongsu Chuze Toro Machinbe Kara, Tobu Satoro, Dosu Meza, Chuze Pertup Chibe, Gujani, 新就困难了有马戏听着送葬普占部给日期空图普给就日东西拉在铁站台阶清明白谈春节诺菜谈车车铁明南给三百大有马戏普占部推入一级所普给就日东西拉在人心托入清白谈社会卡给普及所在样没到年不谢谈开给真令大的我呢所需开出点别
1: 比如说在积极你退网退不提能力那个忙不是退团队牌儿军军通呢比如说在牧民人类学校出去这样才是系统可以不是送给日坛云给日给各所比如给村家东西区别贴退过仓外麻辣汤落水期约把马赛习近超为这些一直习惯约把催把其超过有时他在比如给村家自己谈 동수, 긴리 소기 캐주태, 태태캉낭, 십진차와시, 쿠유바타. 다지 표기, 리지 릉부타, 로지, 엄지제, 천지 유채창마라, 퓨지시, 쓰구요시. 퓨지 농아기 차과 강사를 켜바타, 학과토, 공부서구이토, 년자 대외 침부딘유. 지로 책동 국교 주민 실류, 더와 당보로, 인지 몸이 표를 진주지급, 깨자 댐배, 계지 송교 먹추난 퓨리 미마 최 지단 민배 먹터기 방아타 최심 응구 유진 다체 내니 권바라 공부치 미도 서와지 냐차 제여바타 지티 딱부 민리야 아다 니마 차바 시스구 여시 콩타 콩기 중부 공부 디마기 내치디 바장 뒤부기 자우세바타 타라 소수 소야 쇼신 먹처추 미도 스웨 치티 피주 체네 이마 메교마기 관동부 자시사키 멘다 타냠토 통부 당와마세 인지 머미야 쥐용어 세베 로규 요시 다체 닝지 이원 쿠이키 저지 티야 피주 체제 시 제시 임부시 디게 피주니 바담 조 임바타 칭우 링라 종와타 농아 겐바시 요시 모주 제바시는 균된 기내 최고 퍼슈치

생겔랭게 티링키 네처 유고 리첸 슌섬 당하시거든.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네 텐게기 안저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인라 케시 셈보보 케랑 키퍼 유투 유고 네제 슈세 작젠 네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네 이토도 군네 네처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거수 슈거인 생겐네 무투디 디그친람 키 리첸 샨다 센난 유쇼

0: 迪克尔尼，迪克尔尼，尊重龙青年轻员工，团结龙青人。
1: 尊重堂龙井对儿，作为普及领域的尊重对接，第二期，我们树立马尔信徒，每次迎来都开始冲。恰恰白马塘村边，总是有着多么的，新开超过两个村，眼望级别四十步。尊重堂龙井对儿，尊重堂龙井对儿。
2: 자산대비 센트럴팅계 공감상 딩디 벽에 농진 기업의 생기난도 도카르 10종 7인원계 기자마다 참바 겐젠다는 슈타 난식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난외 벽이 너슈정도기 냠케 불두 퇴배 점중 정문이기 약해 슈누 담이기 뜸규 집어티 편논내 단대 벽에 농진기 개주당 튐바라 쯤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비 세나유피슈 생기는기 Pyoki nashun rinlu ki nyamke burdu tuyubi zemzhung rinmunyi ki chayshi ginba, shunu dami ki tamgyu jibati zomba bu dokar shibchung cirin wangyani, jilu chikdung chukye gubju kubdun lor, chang tiglung tu, yib ngawang canyang batang yum tengchung nye ki se suku chung batang. Gonglu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ibar jang nangshi. Gonglu chunga ne, menchu ling tu lochin damashiri chung tu nyanga liu sumda, zi ki goro,
3: 一日那座，战斗杨建美日暮永座，叠不着了。宁美去路接了罗松江南河市。多卡的协中，七零万杰起，杰布拉桑给革命，说不全卡的。大连那么古镇，顿巴街上压错。明王破了我孙南多杰，王角美南杰杰几个，我七日是个子总兵的，甲子七部总给总兵，平山内是兄给中国，这边甘云杰给甘西永华的。
2: 학벌도 콩키 갈륜코나 롱숨주 수업이 난용신 장남 갈륜도주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조주리손으로 공부 접으시 도가르 협중 7인 완전히 두렵적게 배 표기 변리 겨울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진식 임바다 콩키 명왕도주다 신도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 개니 현자르 야카르게 당 벽에 있는 현자르키 Nyerkyu Dachu Sechi Gali Chengwa Jibwa Shunu Dami Ki Tumgyu Tang Miwa Tokju Nini Gekip China Tu Gecha Tang Shokin Shindu Chenpu Yubashi Shunu Dami Ki Tumgyu Jibwa Tini Dokar Shepchung Tsiring Wanke Ki Gu Sh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o Nangrin Uzzamne Ju Dokar Zheshi Rabdian Tu Zogbar Nangshin Nyanjib Tsekchur Ki Lamne Shepe Tumgyu Rinmu Tini Pyo Miri Ki Zogla Gyamzu Chenpyo Nangki Wetong Chowe Jinor Ki Chayshikri. Demgyu Te Nang, Zomba Pyo Suenyam Denpe Dambi Mangbu Kyo Ne Mi Su Nye Tang Yu Ki Zenchuk Sambe Charko Suwa Nemang Pyo Sum Chokba Ngun Sum Shin Chi Yuba Masi Cek Chor Tang Ngun Chu Nam Che Ti Nyan Jib Tang Ko Tuen Saba. Na Wu Pyo Ki Da Chor Pyo Sum Chokpo Mangta Jeba Je Ki Zom Yi Te Lokba Po Tsu Yiwan Chotuba Chungwa Masi 좀취퇴 민나편준 랭묘당 유기 전종 저와 튕기 강식러 진배 따와서 직지에 영향하게 도안이 치바다 저의 규림다 숭년도 꾀배 민의 삼루 동취소 책루 도와 지유배 제루 빼매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퇴 랑주 평숨 척배 류러 갱크 상부 제바당 자월 뜸규기 소띠 좀바 보니기 주차 멀류바 Nyanga melong ki shung tsemar jokpa tsumata. Gepche gokur shikdi, tsikang mungnyu jiri jebe to, juche tuyantang tsambi gen namgyang, nyamsi ki jene, ngunbar tsumbar zela. Tsikje nam, tsikang jingtung jiri denyang, tsikbar jatsun ki, tsikang shirir debari zine gende, dunbe nyanga ki zawe suyun torne. Tsikang mungnyu jiri ki gen nam, nyamsi ki triyubati. Nyāngā mē lō mē shōng tuyōng kī chūgū yāngbār kūrbē lēk kī pūy yō bāshī. Shāmla lēng kē nē, dōkār shēp rūng cīrīng wāng kē kī zāmbatāng, chāmbā kēn zēn lā kī shūtā.

nangxing. Pengzhou mi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emzhu rinmu nye ki chaxi yinba, xunu dami ki temgyu jeba, pyo no ne tante pyo ke longjin ki gajru dang tunbar zumji wensam dang zhani yang tu shubati liu nipati senra na. Tine, lumbu cungmi lorju dianla, changzhu nijin ki jorba carpo yar dube rinpo chita. Ngubu chita samgi mikipa rintang xeadu mebe ki tang jeti. Gebu sendien ki kamdu yinwu ma longwe ponyar ngapushi. Tegyang jewe ka kurdu sobar chedi rimki songwa le. Shunbe sa chisi le tisi du shunba le denjing. Tene gangbe songdi gebu sendien ki chungdu dewar chulbatang. Ter lumbu se mishinbe gigi ngubu nam gebu chungdu lumbudar bungbatang. Nimbo charki bemu zumbadar jewur gejing. Pemun langa sar zu la, jimba seng dwe di sui ba. Ema sui nam chi mi chawa na, rikyu baksam wangbu chi xin jian, nyan cha me to zumbi ngozar di, kur yu yuan zhong di na nambar zha. Ti chir gup sum wangbu gawe zhe, ge san si xi gian du pyo ba xin, zhang ye gyu gar cheng dar rib zha we, chong gir qin bu bema ge be u, chow le nambar ge wo, ge bu gup, Zemu Dermi Ngunpa Senjangki Gepup Tangni Deyup Chendipso Wedong Barwe Sijin Nindayi Nangwa Chongni Keying Yuna Se Sursi Chongzam Natsuo Rinjinki Xenbu Bada Chawa Chaji Le Jangbe Yichi Nyenbe Jayangki Nangwa Duzi Jutu Limbata Denbe Xini Xiongmi Dorji Cha Ngunjam Nurbu Yipjin Zirju La Kanchu wangchu taayang ngayche ba. Tiyi zongnur zena ngunbar pa. Chobgun marke lundab yursawe, nyange mecho beki tumbudang. Ama gugu batang xunaga, bala bala xatang jendien ki junxin chenwar cartang yakala. Nyecha jinle nyengur gewe ji, ndabcha yangi sinye kentahi. Rimu Kengchua Diwu Niusinghi Wangu Mianze Jiedu Zhamzhala Mani Dabdung Chewe Medoki Tsumbu Gode Gemu Cainang Ter Si Tang Nyokze Inde Nikam Le Chupe Zingpur Dundian Pumyu Tso Chuyla Jubjing Ngungur Lasoba Chulab Yowar Xuene Rizhi Dun Yongsu Sungwa Gyaji Nuchinki Kengba Tungur Niwe Bia Ngashin Tokji Timur Ngetsu Chibriu Bang Zongdian Zika Sarbar Longju Bie Gesang Ki Nyim Shibar Dengun Ki Yigi Dimba Jigbur Kyurba Ter Lotang Nyingdu Bungba Ngun Towa Zhangye Lungkor Tume Zibbe U Sayi Changba Nyimin Lotchu Si Mida Tila Turi Yundian Dun Zogbe Lumne Damba Miyi La Riksu Pinzu Shijar Sigun Do Baxin gechi pariu nimba la jikdu bawe xunu dami chung. Tene langzu chixin terpup zir zidu meto ngunbar gebe gup. Gesi bianjur netun rinjin ki ngunbar chula choki zunme we. Rikru chochan mame kangi se yewon mani tundu nyele wong. Tene sibe gendang gegup di nyexin jiba samu camjur la. Mei dagbu jikdu zunbar rik, si cha kuju ki dang rinbu, nyambar zhokba di jitrawa tindar shunba mebar suwe. Gebu sendien dinyamdu, tuandini xindu yang zhubar gawa xikdi, te dardu ke langwa lani, nangwa bumdien ki gese lale pichung dang yinwa ma kyushu si jikdu gyongwe tamze tisi jasin. Gebu nime lorju ki dweba le gebki chokbar kyunani, Gelun teta, dobtang, nubotang, pari nubbe turze le suigang tonda mebubba xigina. Dagja, nyam nyebar mingyur chang nyamdu sem kongdu chujin, chakba lu, dongba men. Kambu sarba jeba nyeba xindu yu yubur kyurbarche. Tine yang samba, kang jikdina yerib chama zangbe lojian namni yotang, yub meba, zundang suso meba. Rangi xilu changbur gyongwa, tangbur jube tezi kona le mendawar. Chiba inla, ngangzui tele dogba namni, nianju tang
요규 로천 찬네 시버숨데 개월되바 주인다 참한다 직접기 권에 파르비 닝색진 고몽벌 제바 랑키 지다르 주베 찌라 예드미 롱월 신페 롱기 껴바 다르 요싱 양내 양도 주루에 정신진 인무 天哪, 룸부 총미 로주 뎀라 렌두 메바 샤두니 미룽 통메 탐자리 게두니메 랑키 응주 치다르 쿠르바 조다 방디 송부르 마오 삼네 메바 사다 니메 로주 듄나듀 투메 큐주어 큐주 냥독들 총미 로주 뎀시 차베야 초아기 콜로 켑규 딜녜식 큐치 잠녜 땀키 조아기 재미 독바 차뷰 린두 강 펜춘 자신 이주 퇴닐기 계산 제외 제부 조아출냐 수소 격지 넘주 장완도 만주르 남다 샘기 규구니 장부르송외 지기 냥젠디 리시 론디엔 기기 택릴송 니메 로추 기지 외남봄 셰베 딱자 기원 답게체 직자르 개베 끝인 체미 퓨 냠수뇽외 기원 뒤질체 대다른 나양 나우유 계급디 접시 팬데르 경라 징징기 묘구 인지르 영우 슈누마 망와 붐디엔 개부 따와기 로추 직충 탈레 퓨중세 대예 쩌무 탐바르 왕군네 시니 접지 경와르 탐제치 인줄메 도르지 제무 그신네 시비 겐기 컵두 영우마 레미 참조르 제외 투 멤버 디치르 갤륜 토리 미충체 시 잠신 대배 지 대당 대다기 다제봤나 렘부 총미 론덴 팀이 추추 넘버 투르데 제와니 제자 숨 진신 락바니 지신버 디게지 미다 부추기 달라 치다르고에 지디 넘버 차웨 치다 준치기 고몽버 치베 칠 마이나 원디 수미 송부 터지 강인바 나리앙 송식 지 수웨 개뷰 메바 당부르 삼싱 식바 송부지 초주 빼면 덮겨 추월리 군미 풍외 장자 자신네 현두 메요 여럽 상부루 딱지 응은두 마송 밥주지 중계 라두 미싱 양내 양 다미투바 로다르 요외 땀 머럽 멘베 주들 수이 된 리초 세미신베 지친남 로베 중롱 삼물 통양롱 당부르 주베 땀테르 유주지 초부 현구 몽치 메인베 강샤르 딘벌 메수 딱제 제 시주베 림보 나량 시단 차부 닝뉴데 신제 자라 주 장단 젠투 체네 치슈 차부 나루당 덴베 디게지 메버시 시베 라리 치미 남양보 총미 낭웨 뜨지 님물치 링시장나 주기 고르와레 링지 정키르 송다 튀기웬 님의 원주 치다르 교량라 마웨 살라 네바 뻬뮤체 카도 차루에 랑다 옹바티 니위 담베 짱버 마도나 다웨 경월 체담 다듀시 예럽 담베 줄레 메다월 직린 루신 제베 사다큐 이럽 마침 쇠조르 유규치 랭웨 더이 천제 초카주 딜레 시베 겐기 계급나 빠신 듀퓨 대신 깨치웨 기첸 시나 젠베 다체와 xunu dami cendun congba di bawe lumbur jeba ribchung na cunjie gengur xerwe yu kile chakbu nage dungwa la jarze gyobar maze dagi tazi ko xie ma xing kwe ki du zhugne ciklen zamyang nyandu mandu bar sibe gendu ringbe cuki lobashi ter gebu sendien mi laryang lumbu ci tedang teda tube ningle cermen sung geba gyunne dinyam tu samla. Gema, ngönki lewan zembu nyongcha ni doadu meba shikde. Doba zeki menye jing menduba todu bebe dungyani korwaba namki shilu shi. Benna, gole wenangi gigib diyang dawa marchala cheba shindu pendi gawa zwane nyam nyebar mingyur chang jitanang. Dze cheba la pungyang su ji chawa yinbe. Pumu rangla yang tamshik jiu nyamne, yungu ma nyewe kamna kuedu juni meba. Gai kowar kishik, mangpu gurwar webe gigabdi, nyamba mele yande bayoyundar kongne kongdu bewe tepzuyla,
大家记住准备宁波团。

아핍디 네제베 금젠 나와 숨베 게류 인샤 지기 파르 렉버 드베타 로추 초 직도 튐버 로그 탈리 차와 닝도 뒤슈당 덴바식 치바티 봉초기 칼로바기디 갸차 주 봉당 제바 꿀리 외난키 계급니 이오마 수와라 치도 나바시 콘도 헨게 네세나와 티니 도가르십 중 치린 완계기 잠바당 Chamba genzen la ne shuta nang xing, pionchon mi ma bichun kang ne bichun nang we, pio ki na xiong jing lu ki zemru rinmu nye ki che shi yin ba, xinu dami ki tam yu jie ba, pionon ne tante pio ke long jing ki gai zhu dang tun bar zum ji wen cam dang zha ne yang dun xu ba ti liu nye ba ti shi. Seng ling ki, ting di pio ke long jing ki li zhen pio sin ba yin. Li zhen zhe chu dang zhi chun nang ken ni gai yang la dang, xip xi qian gui ba ni gai san zhu ga la shi. 天界修天桥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면 루양 시배 내친 신심난와 닝터분의 토전한 시국이 내생디 케이기니 명의 톱세토대로와 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배 내생디 생의 닝루 시로나

0: 저기 그렇게 승리 용제라 뒤년 로디 낭 토금 도당 티린 로자 잠데 삼제 전국바 열기 당 온골 하사 우주 나외 라조드 강가 근기 용화 당 칼로 도군 남배 김주 뒤자라 이섭 낭로랑 수주인 거라
1: 네 셀로
0: 주도 겐가전 라지 또 나다 또 나외 조조바 용당 셔바 뒤든 남게 겐바상 라지 또 나외 겐다와 되실라 우리 래서 용 조던 주부 용외 뜻이 민주인 당원의 수주인 거라
1: 네 셀로 저체나
0: 어 그러니까 老판도 소는 능가 에 고소라도 대자라 이섬나런 중인가라
1: 네신로로 터치
0: 로시 로시 갈라시 된자고
1: 네신로 슈올
0: 로시
1: 네 감사
2: 네 겐제들라 쇼데데스텔레
1: 로티 충달라
2: 아 나지지 치시네 인도라
1: 네신로 나나 추치리 슈베 루시에 데미켄살랑 다나베 멜람세아디 충달라게 소피는 지유나
2: 아 뱀겐게 멜람세아 숨게냠버티 테르로사 푸비토니 나신베 겐제들라다 제바 리둔도 나신베 파산라 친나니르 뷰제 아 친나니게 데리게르사 푸비 어 차례 리그면 민디 시기다 전년 땅 난 이 상매 아니다 여러 참제로 어 쇼데토 민디 시기
1: 레세
2: 레세 안더리 참디티 어 시기티기 센터 또 센터 뱅긴 슈베 뱀 초기 라당 상황라 구루라 어 님은 계산 라당 준비트리라 던지 대시라 총트리라 네 트레베 아 사실 센터용 디다 접지 뒤따서 체인하네 아름진나년기 저 손님 정말라 신제디 비기나 해세 님은 딩주게 쏘나데 아자 디지라단 계산 디지라 저 공구라 워물라네 제비 해시 센터 다그는 신기 아 호가 슈베 니 조고 상 왕지라가 쏘나데 아 손님 계시라다 계시 견제라 어 손님 나와라 네 TV 거기 센터요. 제가 송제디 퓨제 전원도 아니 다 너분이긴 나라 아 쇼던 피에나 된다리 선나라나 시주다 쇼디 쪽이 안 민디 슈인
1: 네세
2: 레슬레슬 안디다 타제냐 저거 선거 왕지라 아 배지 보마티기라가 쇼던 레슬 너분이나 티지데 코로나 아니 된자 더 이선나라 시주다 보마티기라가 그런 게 빨라다 아니 어 심바 간드르살레 리부체체 아니 닝구르 야고 텐데 나바 녀니 타고네 토체나 슈쭈 반세기 고랑게 아니 나라다 탈로레레나레 차다레리 아니 구리 멍구치 쥐나제 두시 아니 거둘레 조난기 두게 아니 녜 아니 봄티 길라레 체랑게 빠라게 첩시자 고랑 토체나 슈쭈 인제라
1: 네신로
2: 이다 대비 코랑게 다 부두니 어 부두니베 아니 로브종이 장자서 유인제 산토베 민주 슈주 마세 아니 다 뉴뉴 차다 메비톤에 드신 거네 탈롱 요에 민주 슈주다 장자소스다 로리베 아니 로브지라 아 튼 투예게 민주야 뜻제도 슈구인이잖아
1: 네신
2: 레슬레가 안콘난다 심비 친지 숭셰도 무진 비비인 숭셰디 꾸닝가 세딩야 동진 비비인잖아
1: 네세 총나란도 제나 통치치다나로 하나 수센조 민요시고 수샤
2: 레슬레세 에도 노부닝기나 다 미마용지 아삽자 가스가네 슈에다 숭셰디 찍피나 참브라지 메르삼
1: 네세
2: 니

시베 난도고래 네 모두시 좀 다가시기 첸디 시베 쇼라 숨주바 시베 숨주 시베 다제디고래야 쇼라 한자들래야 모두지 쉬위 허워자시주 주시베 된다 대단제 이내 숨탕 준이래야 이나 우주 파탕 우주 칸이

0: 사야 치워 둥규르스 다른 게 전부 이제 상황로 있는 장례 천지기 정민샤다로 와라 정민샤다 장례 대배급라 야이나 니 숨 소소 상황로 야이나 문주 거의 디 슈거를 김자 가라스나 고 장례 집에 민지로 와라 오늘 장례에서 디 컨데지를 쓰고 장보 치중 천지기 응이고세 공화기 내 당수 상황로 야이나 장례시 지루기 장례기 민디나 죽주 탐바 유시에로 와라 최장 장부 근데 지금 망부 이내 대 죽주 탐배 무모투배 장디 이나 매스 시에버리 다 팅산 가래 나도 장례 대배가로 야 통규스야디 정제 토시 지글라 샤제 얘는 통규르주 통규르주 지세서 배주 체제 첨벌 지구어로 와 최장 진이 숨을 야 문주 슝머슈디 장례 전배 끝나 인지 민지 강화 강토배 문주도 지그레스 장례 장원 머인배 진이 숨소 배제 집에 나와 거비 문주 슈거래 거비 문주 미슈버래 콜라야에 있는 내에서는 춘이 지어래 춘이디 제제 되네 아주 배제 땅낭 캠보구레스 진이 숨 동조 장明显大丁的个个了呀，伊呢今年送的我都学不了了。今年送给我就的呢，只会说要么的，只会说要么的。别人眼看见做了，别介意想。他那讲做六种钱什么他的，送就学不得不。大个耐心给你，懂些多，懂些不啦，懂的呢常年个明显。常年明白懂的对了，你些的学徒在那课外研究，你啥你只管嘛的，你。
1: 다가내신게칙칙칙동숨붐디가급배디게급로충외숨니칙숨소소로야이나우주머쇼배디배나차샤양야탕직동규직붐니동타숨세알로소배급로야이나디디게창디라지니소소로야이나우주쇼거제균제카르레동규붐 야, 세 소소 상말로 장례들라 봄체바 가즈 니 굴체바 가즈지 야탕 더둥 가즈두게 야탕 찍스 제자 와르야 충배 장디게 상말로 있는 소소령이야 장례차버지 제자 디리글야이나 문주 슈구레스 다 디레 떡대보다지 슈구이나 장례 전배가구 찍니 숨러야이나 문주 슈구레 당내 때문에 머인배 진이 숨기 내급을 야이나 당내급을 치고 봐 당내 머인배급을 야이나 진이 숨는 은주 미치외 쇠도 요하대에서 경제 가져서나 진내 대다 당내 장외 레라 니네 근데 대다 정민시행기 탈수배지 전다 뒤고를 한계지 제이직을 지제 직신난다 버리상계라고 제배 다들 세지 악둔세디 낭내 남이 당고 민감 주변 시에베 레전 디난이야. 버리산게 나게 안돌이야. 시에미 딘데지 숨버지. 자예 내수 진이 숨스. 다 장가자디 자예예라 아. 다 자예예디 샤구구두고에 샤구문도 안주 터동 삼무당에 시라도 알라. 원디 코랑게 둠직정 신대배도나 근데 숨데서나 자예 내수 진이 숨. 원두 샤나 개비구루 숨버지. 자예게 내수 진이 숨디 成名显大的我了列表的亚人呢今年送给可以问住的就是个人送的光个目的卡送的接受家呢没头的七的年冬送给他文静七的冬送心别谈着的俺做了三不学不送的 接受家那没头的石头上的卡子送过来是呢今年送成名显大的接了列百个了呀呢今年送给我们就得头能给我买来送过的别那七级年冬送给的不了就那些不一呢七冬压缩水的短的七年送来的就是呢今年送缩水呢我就头啊烫压被起码的不用进七年 东松心送了完了，嘣，卡住了，接着，七卡住了，七捏的，东卡住了，东松松了。这张第一个给嘣进七捏东松三个。
0: 배디게 상마에 진인 숨을 야인나 문주 거의 슈버제 제당 진인 숨디 정민현다기 년은 레베 투라 윤나 자외 투라 진인 숨을 야인나 문주 주미롱아데 정민현다기 제라 레밤 야마나 자외 네급을 야인나 진인 숨을 야인나 문주 거의디 치고레 금제 카드레스나 진인 숨디나 장내 明天把它给我送上过去。加上第一个问题是在北京汉街做了呀，开过一个现在开始呢，他们的送了呀，我就吃个煮了，我就陪伊吃个。我呢，肯定这个搞了，我就讨不着呗，肯定这个搞了，我就没讨不着呗。第一，你那个工资的现过来的，开钱不得事。第二，今年送过了，等待就行。加上俺都需要给俺们的主人打了，送就把西边煮的了呀，伊呢。 俺都住住西边住的挺大的幺二百是那幺的，挺大大个啥东西？问的住的了呀，我就陪伊的吃饭，所以幺嘛的，所以幺嘛的。加上我就参着我就陪伊的吃个多，参着我就陪伊的吃个面多。我那肯德基给搞了吃了，肯德基给搞了吃个幺嘛的，下面地过了呀，那年纪都就就休给你了。 就是别为成名的要多了，成名先大的念了兄弟看的是那常年的名字，接着就的了呀，我就的七个过了，别那猜想，俺就就记，就住是老百姓那地看的，就的常年的名字了，记的常年名字，接着就讲了特种卡子穷人，记穷了的就记是老多了，接着。 明显大个念了呀，就的力度在呢，就的了呀，那我就个朋友的印记，名字吃苦了。可是，就的常年显大个他那个了，但是常年个名字的要话，顶点个接了家呗，搞了呀，那我就个朋友的七月岁多，羊没七月岁多，我那可都吃了呗，可都吃嘛的呗，是那。 对于给成名康提了呀，那金州我所学堂没学给他呢，他就是。就的成名先大给他的一个人呢，对于给成名提了金州一个康龙是，我所学都该学名都该。第一，就的了，我就加堂马家给那段的他就是。可是有个成名的了，金州一个就凶了，就了我就的。 逃了的，我就的没吃完的，别吃下边呢。松竹把西边松的了，金竹给没一只熊子，我给住的了，我就陪一的没吃完的。开始就假设，人给成名提了，金竹给一个只熊买回呢，熊买回的我是熊买回的了。金竹没特别名要买了，一年金竹一个的我是没学不赢呢，住的了。 我就给陪伊的吃个嘞，别那俺做松竹土竹解决些里呀，吃出那些不呢？松竹解说说了呀，伊那金竹来的熊子，别提大个那么穷哎，就的了，我就没吃完嘞。太阳别吃下，西竹、二竹、古竹都不了呀，吃出那些不伊那，就提大说说了呀，伊那我就吃完嘞。
1: 用在看的是呢，西安古叔叔了呀，成了金州个一土不一那样，一手扬起半碗碗开，谈到金州没学本那边团的村本了。接着就的了，我就可以的，学没学的，对于给成名提了金州学员们给碗开，他就吃不着。金州学员呢，就的我就掏了金州学员呢。
0: 就的，我就的没吃完嘞。他这一说不能行，那都第一过了呀，那羊不得三节拉个，大周三节熬着难嘞，羊吃这个狼不脱呢，俺都来的那就送过去。就一年说就九百二十送了，他就讲是那常年要的完了，常年搞了呀，就七月搞了二十送过来。去看你不得，他们明白赔不帮送，他们是那金就买不得些不完了。 金就买吧，是，你得想的明白是明是，搞个姐姐金就买吧明。

0: 주시는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투경 안츠 딤주 주시러 송자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电价塔点别继续扩有几推梦托对鬼。

0: 대교지 등의 수지 당부 우야 진기 사마기와 잠 임바라 난주 맨다 맨주 기바다 자샤르베 십소 기바 주의 십수주 기유 시림기 공전 당윤식 임백면에 나랑네 도매 섬듄덕겐지 이라 땜부롱이 규다 김장 치동망부로 송종이하고 제대 당기 초기 균제미바라 중미망조기 잠도 기주 인시 송유 대구 조종 야부체 도민기 가자니 시림 땅 정조다 야지 땅윤라 토유 대구 조종기 추제 토르동외 가자니 땅기 첩수기 상자다 정조기 상자 망조기 레게 상자제 조종 집에 편륜수 교로바 제교로 토유 福建 福州 鼓楼区 水部 崇南 민도 地区区 人工啊 총기 태도 리공다 종 태도 리공다 길에 니슈즈주다 냠준 추둔샤데 등위기 니지다 초망슈 냠준 냠주제기 넘버사바뚜유 민도 地区区 등위 수지 우인화이 만조기 응악유치바다 地区区 응악동치바 선배 응악도 탕치바제기 고주 남배토네 만조기 그리고 탁주 지신유 만주 님준 선배 튜몽토 멍위단데 캐드 겐괴기 강바 용기 로그다 록제 지부자로다 단도 디귿닝바라 지자 중시 지부접데 만주 튜응의 탁주 지신유 지송유 디귿의 시림 장용기 멍시 챔바식인라 계급 주종 말하기 시림 멍시양인 디귿당 겐진이기 레드 야부 주바소 만주 처방의다 지배 레드규 만주기 도구 치사라 렌자 후다 지구 탱그차라 레오닌 진조이 윤우스 좀데 튼다 주두르 집에 상자 뜸비 제대 초배간에 대가라 타주 집었다. 저장 조지이 뒤럽서베 풍차오 냠룡 균종 야부 집었다. 뿜비 야부 따는데 총조다 디귀 수지 가스 초바뛰대 총조다 디귀기 침둔 정신기 십세 남수라 균용의 구디 단유. 조지 총기래 와상남 허지 디귀기 당지급 지부 수지 쉬운바 조자이 침둔 정신기 십세 루가 주번에 송 안조로 튼시베 게다다 뇽적 망부식 탁주 제로 제중 대안조로 침경세바 대니 동시에 잠마인바라 응응의 진진기 뇽조식 진중시 주유 머시디구 충중 대니 김산 치동 망부다 지와유 농아전기 적구 중업 고수베 로로 사내가기 등주 니지라 응아르베 흉룬 개바다 디구지 땅전조기 구지워 중미 우련다 레드 우련 디귿 레드 십슈 킬레기 튠주루 코르규 집에 나바사바 수십 후다 치바다 디귿 망라 뜹디베 초베 쿠유 조경 투잔 치바 사삼 수밍아 중매치에도 레드 야부 주바다 링유 주바 간에 탁주 치신유 뒤가나 종기다 종습 조준비 총기 도담 뜨귀 주기 주장 쉬바 한송키 만주 뜹둔 기체답 송대 총기 도담 기 디귿나 교토부 치에데 만조네 만주니 투바다 튼다 죽토베 개는 치바다 사내기 추십다 사두 후다 치바라 죽지 제대 미망기 지도 된배 초와르 장고고 알레 레과 공토부 제대 총계 토담다 시림 주종와라 펜주 뇌슈 진토부 제주 인시 송유
1: 디글레 군에 비외 내추 중국 공전 중앙 의원 행강탄 중화 미망 지도 계급 개용 미망 투미 초진기 윤례 의원 행강 중화 미망 지도 계급 기 계시 지급 강 中国民望七十一处没有成熟的节用欧元联康期中国共产党给培训党员约定两世特别共产人路的特征不难谈培训中国准备车站级设计开建谈七十一开建当谈结合的开度拍拍古迹吧中国共产党各七十八谈各专业别中央七十一局的原料欧元结合企业抗给停业总理陆天朱荣基女士兼别面具虚假女不马团派 你懂你说这种旅到我这边去中年年期出自足迹谈干嘛出给头毕竟图故事别得的当月故事对广告局国家的配乐陆天朱荣基尼七东国家你说这边旅到我主办的古冲不谈湖南长沙一米行七东国家十九十九旅到我中年派的基于两天南学七东国家十九十九旅到我主办的中国共产党南学 콩 슈뉴 로총기 튠해 미제르 가신탄 쯤바 치싱 로블라가화 야튠튠 계급레 티넨제베 삼루 창신휴 치동급제 십주 십둔론해 치동급제 응급중어지뢰파라 칭화롭진 록추 챙가키 록추 수준치레 록주나와마세 망조진루 사베 나슈 나지 나슈

0: nén sú ná hú. Nye dōng jāmei chōmei sūm lū dāwā sūm bāra lū dūn zhū rōng jī hī, gē sī jī kēp kāng kē zōng lī gēn sī cā nā wā tāng. Gu chī kē lē nē nē chī tī nā wē jī sū, gōng kē lū dūn hū jīn tāo hī jī kēp shū jī nā wē dāng zhōng yā lā zī gu rū tāng gyab jū rū tā jī dō nā wā tāng. Lū dūn xī jīn pīng kē sū xī nā wē dāng zhōng yā lā zī gu rū tāng gyab jū rū tā jī dō nā wā. 托达帕尔松图,中国铁血电配制作人路及恰恰乐不切的托古尔南华。 当时西藏组长团,日送了我国企业,特殊了,加不了他这个南语。 陆军朱镕基,故事师部尼,萨基故事师部团,特殊给故事师部, 为东筹备故事师部接引了,陆基心气气,迷茫了相对学话团,空战人路及恰恰了,让所略东北故事师部行。 空故事部尼, 当他一刻给穷军促进行。俺去东岳孙天三百多票计划的前提空给三千年多谈拉南美北军居住上不了六种学话谈陆军习近平给苏西南会当中央给他国土团结二位他们是切盘中国铁血电白起诉人路提他家乐不起的团部的真话习近平给团部中国铁血电白起诉人路提共把超用年拉达的切
1: 电给你给他就人心给吞宁了苦啊丁色林法独谢西切的动画萝卜皮电图动画松就泥土白盘心修电图动画谈陆记心气切不介意团天中国南北停着不见了电天给客多清楚准谈每日加大了起恰恰乐不起了却用的规定东西吞这一笔特别贵陆军朱镕基七岁盘图民都白就是七第一个来过来被问人出蔡中一年 中国浪古鲁所来团座机切不扎切白城西丹那塔罗尔达瓦顿巴拉女儿被浪古鲁吉达的浪古鲁萨尔巴七宗七子通马拉亚杰出去来给巴达人际前呢独自通马拉亚杰恩布去来给的达瓦西部七宗七子达瓦尼人对马拉浪古鲁七家来的帕伦七部用完那巴军队托比塔罗尔达瓦唐布内顿别帕拉让杰吉浪古团结的七宗七子 卡索索罗七七东顿级恩布中的主的顿东的七七东顿级出主的尼东西巴纽约塞尔维亚郎古罗团结的七宗七子卡索索罗七国级主民级的西东的七国级的顿东西巴的第二推送了卡索索罗亚加古的成就我的亚加古的成就出帕的月强教苏联罗布金郎古罗团列萨对新旧的那几主人继续红旗纽约塞尔维亚郎古罗七宗七子的达里新共有罗帕的新月 주겐기페주용조레바다 답직대 청중아 파리 요징 탈료다와 당분에 뒤배 파라 랑고르치 죽기 줍시 지도원 체바테 퇴송벌에 야자 죽주 리주다 청중기 파르베나 뇌주 서베 랑고로 친이기고다 고동 지동 체바테 퇴송벌에 답직대 청중이 파리유 중국 랑고르 탑주다 세주 심주 디네기 토림 심주 바 류펑키 중국 랑고르 튜네기 콜시비 젠주 뉴바 변제미 바라 치로 도신 유바다 뉴주 서베 튜네 제다 시비 레저 덴티 치동 치제데 계지 피조레 도데 판뉴 용교로 대교 투바다 랑고 톰레 판에 서바라 교류 제주유 류펑키 중국 총다라 뉴주 서바다 징뉴 젠지 개공수 콜시비로 상제 덴유 튜제기 교부다 락제 주제기 지게지 톰레 교국 공투바다 중국 랑고로 키 나레 망웨 지제도 소르 주버다 지종 십슈 차지 주데 튠제 코나 총원에 림시 말라 젠지 권에 지제도 규베 초수 교류 안중은 바다나 로메도 지동아르 신중 교부의 권에 퍼주 균용 톱주를 지제유
0: 디글레 코네 비베네 추 다와 제베 최중년인 빈루 미수 장포를 주신 수디에 주취 묘수 제구수 휴 디니 루미수장부 출람시부를 주진 차상초대 주수치딩 당부티 임바마세 빙루미수장부 출람시부 샤동마체공기 최감 타마티야인 팅디에초다라 둔 책동정부탄 둔 송동정부 둔 응아동정부제 균 천세정신기 주진시 규제제 유진 주진태다 빙루미수장부 출람소유티 투삼신 내게 내수다라 주수초다탄 럼지시부 출람세

0: 장기 소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 가자 요시 청염 채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 우유
1: 계람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껴버리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채비에는 야구 민도 관리
1: 미유통 소환이 튜니 되버지 거기 된게 깨지만 세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0: 미주양王米都学了晚些米，作为人，该去几种米家，该吃些米，米边有呢，人肉吃些米，也能让普通人家的用完些米，能够能够。前面有边王去，米鱼地里下全年点，全部有边王去，米鱼地里下最外求，最痛那位王去，米鱼地里下第几点，俺做孙婆那边王去，米鱼地里下全年给求。